대리 전 우크라이나 정태의 리콩근 간크르와 영 러그드기 시에진서 젤린스키 스웨이 리젠크가 망위 리니 등 고미 진직과 서인 서울시에 정 우크라이나 예진 전통근근인들의 드림어 릴리즈니야키 가차등의 바다나 스웨이 리젠크가 다르티 리니 등잔니 아메리카도 비 우크라이나 종츠빙간 크르지레서 릴리즈니야키가 시에진 멍르 총리사르인 뎀그머나 단클시 메서 这顶个年轻人说不定三级的小孩送连城的中这个半年生才让当中正干科的话所能才让当从目的打个的话都是才让这就打个的话我们这才让当所能把人牵引花期做当参观家你去前南北年龄的准备大的目的

만절 작심 김종콩나 세속금 종콩 등 등독금 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인비 나지냥다 흥심 종콩 송주 등 지흐진 젤

0: ཁྱི ཁྱི ཁྱིག
1: ཁྱི ཁྱི ཁྱི ཁྱི ཁྱི
2: Дэврэд улаа үхийн басаа

0: 자치 덴비 년컨 족부남바 체남비 스크컴성 다르타 체적가 센시 능선반데네 총은 워킬의 롱친지 체체렌첸겐 통디 체체렌첸능데 총은 머르글 호자 체미 아르게겐 체무 덴축르그지 체체르그능비 예레 강진스케 제브다 토비프덴지 스터진지 비그남실 켄추고 세티셰롱시바 문테데 고치셰지엠비 남바치 티터셈버 르가스시
1: 모이크 아다르드쿠가 타타와르쿠가 마능고 마와르쿠가 테 타롱시니셰체레 투니트 아 투니트즈나 투니체르와 카라타타와 가서트 어 디토무 호케조티아 쿠르스 그 조트컨 와캉아즈코 가등그 캉아즈컨조노 셰푸옌데 마임바레 샤셰 타메테 팔라 가등그 캉아즈컨레 와캉아즈컨레 지게 셰푸옌데 인고네레 지게 챵페테 케고아 츠웨 노 콘송르 다토 와캉아즈컨레 너 강이도 그 다토 가등그 캉아즈컨레 어 티 챵페요 뜻도다 마노도 푸시트가 시트가지다도 마낭당 푸니가 능 판츠데 능 판츠 마낭당 푸니가 마도 무매나 아유매나 디디타도 쳔나 딘디응일이 디서드피티나 네와드빠 푸이르 마낭은 네와드메뜨까 디 네와드나 푸이크드쿠거지레 활나 짐바땅 와타가즈땅 뜨동첼 와차타즈첼 파민 덴트첼 와짜라즈첼 덴트첼는 덴나 뜨누고던데 덴나 뜨누고던데 암 덴에 덴나 팸바 몬느라 하마로론데난 덴에 쯤아데 덴나 카다요느레 카다이나 그 산켄당느 산켄당나 고모 아니요느레 사마세나 사마 이가요느레 저도고다 파민 덴트첼주데라는거 속석건 안에 자야득줄이 구가다 딱 연서 선단에 대주도나 아빠라 마신다네다 예나스 끝면들이 말이 맞다 제 죽는 아니엔트나 타고니나 두둥군 유군이나 아 강을 찍고 유군이나 일라타 이상나

0: 릴릴 람뚱 샤무람니 체라 카프슈고 또인칸
1: 릴릴 람뚱 조무챔니 체라 산더브쉔칸
0: 릴릴 람뚱 냔무응에 체라 샘큼자리칸

레이트링게 산칸다니 테나치와 금다니 데릉 하시 그런 이런 신게 남시 네츠르긴게 텐데 네츠 진우전도 리프셰주든 아시 다시 공니라 줄엔 선던 고르사마 뜨다 다 좀 넘어공 데릉 신데 영 주적 치는 밥진 안다나 철은 전부 밥진은 너무 와르고 동로게 다등 이런 신게 산이 고르즈게 람데지 고듬 시오는 안다 너무 통선도 근들까지 공리 셰던가 덕지라 니가 나크나 초 데릉 하시 디서건이 좀다 등 주 호종이 착하지 고노가 다 착다 근 안들 안들 끝도 동로 바긴이 탄다는 영 람듬 고르즈게 되서니라 아르진도 고듬 시오니 너무 상선들이 대체 그 북한 선이나 영디 왔던 야면은 요거리 이쁘던다 그 속간이 쓴데 살아가라 그 이런 나죠 하진가 치게 레이트링 그 상큼하게 되나 치와 끔더니 되는 나시 그런 이런 생각 남지근이 쓰게 된다니 이런 생각 미얼름 글람근이 쓴데 나지 주는 시간도 리셔 줘야 돼 근데 도머 채널에 야름 쪽가 베진이 사시 와르 그런 데 찍대요 내가 마촌이 편이 쓰는 거 와르금 내가 단디 마 마촌 그 찾다사 교수 와르금 내가 마촌이 편 그 갑충다 살이라 내가 저리 치고 통뜨게 자자 자자 미뜨게 자를 뜨신 하는 거 와르금다나 도름 등 녀치끔 니가 고듬다 시시 손을 쉐크 요고 간 무슨 장스 친구라 칸머니 롱크는 저건 지금 이크 텐토 마촌이 편 그 와르금 내가 영 아니 마촌 그 카프송의 사기 양청 증거 세군다의 삼진 우송도 저리 치고동 된게 지금 가능이 없든지 하는 와르금다나인 어도는 등 녀치끔 니가 고듬다시 식소를 쉐고 가관 머창 증거라 하는니 롱크는 저건 지금 이크 틴토 마촌이 편 그 와르금다의 영 신신의 대화가 인도 저리 치고동 된게 삼지 속치 가능이 없든지 하는 이크 자랑 안 하는 와르금다리 던다가 영 어도는 등 녀치끔 니가 고듬다시 식소를 쉐고 가관 머창 증거라 하는니 롱크는 저건 지금 이크 Tintu Matoni Pianga Warkumdag Ying Jerry Chikutung Dinja Sim Sochik and Mib Dinja Nik Tabjin and Warkumdag Harsara Nikan the Nying, Rolum Tang Nir Chikanamaniga, Kudum the Shishik Sun of Shaky Oka Ganamas Chang Shingala Kanamani, Lunkan Jogan Jikamik Tintu Piani Sananga Warkumdag Ying, the Tug Tadasak of Shangmai also Warkum the Nying, Rolum Tang Nir Chikanamaniga, Kudum the Shishik Sun of Shaky on Ganamas Chang Shingala Kanamani, Lunkan Jogan Jikamik Tintu Matoni Pianga Warkum Din Swanji Nying, Tandaga Lam Tumas Korsan, the Night Charnabab Kyo Kurs, Kutina Lam in the Ying, Loin Bandain, the Tindag Nansandaris, Kutishing, Shundan Yaman and Yogri, Zabzura Tongtra Chundayin, Hachanga Chigi. Tintu Jaram Chaka Pajin is Hasi Wark in Yam, the Salon Yaston Kurtan Argamungo Wark in the Tuna. Tandaga Salanga Chadasak of Shangmai also Warkum, the Tandirum, Jamalon Yamunga Kapshung, the Sarin, the Burgutum, Mother Nirku Kodam, the Shishi Sunu Sheko, Jamag Balgurka, Yindara Kartung, the Shioke. Tintu Rigmoni Tamarunga Kapsung, the Ling Jerry Chikung Jabjan Abching Absum Kandi Meet to Jerry Chikung Jabjan Abching Abjan Kandi Me Nibjan and Warkum the Nine, near Chikalam, Loka Yip Shukudurum, the Kudum the Shishi Sun of Shaku, Loka Yun Shukudurum Tangaram, the Yendara Kartung the Shioke. Tintu Rigmoni Tamarunga Kapsung, the Ling Jerry Chikung Jabjacha Chata Kandi Miss Sam Jara Cherry Chikung Jabjacha Jabdin Kandi Miss Sam Jan and Warkum the Nine, near Chikalam, the Kudum the Shishi Sun of Shaku, Dorum Tangaram, the Yendara Kartung the Shioke. Tentu Rumani Tamanga Kapsung Dasaga Yung Chili Chikung Jabja Gapchi Golden Kanemi of Dingan and Warkum Dana, near Chikalam, the Kudum the Shishik Sun the Sheku, Kudum Tangaram, the Yendara Kartung the Shioke. Tentu Dandagarumunga Tadasak, Yosu Warkum, the Sonya Nying, the Jerry Chikung Jabja Gapchi Gorga Kanemi of Jabjan and Warkum the Nying, Bergutung Tung Chakandani, near Kudum the Shishik Sun the Sheku, Kajambag and Bergurga, Yendara Kartung the Shioke. Tintu Danir Dagawarkum, the Makan and Tabiok, Tintu Tonson Dying, the Gizamani, the Mukan Sandares, teaching Shundan Yaman and Yogan, and Hasi Warkum, the Alonkur Kondits and the Jetatangi, of the Inja Kunkur Koranjoji, Hajinga Kachige. Tani Yaram took a page in his Hasi work in Yaram the Gergumoni, Chapchag work, Kim Danja, Tani Konkonichin Samba, and Taka work, the Lam Tumashun, the Jindara Kartun, the Shioni, Lam, and Natun Chiang Maker. Tani Jadam took a page in his Hasi work near the Gatsakan in Nakurmu work in the Stionayan. Tandagan Nomokong, Tada Shapsha Sakros who work, the Tanakurmoni Taka, Taka Kapsuk Sajin and Tandi work, the Njogori, Nipurta Tandi work, the Nikarava, Nunkur, the Karmanik Tamba, and the Shapsha Sakan and Narasit and Tanita Yammer and Jugo, Sekoke. Tihan Chindani, Takanina Kormu, Arkum, the Gachari, Nirstung, Jarajip, Sixam Kanami of Jan Hanu, Arkum, the Nayangarangani, Sardin, the Nijugin, Kan the Yokas, Tishing, and the Ying Nirstikalam, the Kodam, the Shios, Kodorum Tangalam, the Jindara Hartung, the Shioke. Tani Dandag Sakan in the Gormogu Arkum, the Gangster in Near Stone Abjasm, just of the Kani meet, Tirachel in Near Stone Abjasm, Stamba Kani meet, Titanu, Nakormoni, Taka Kapsung, the Ring, Near Chikalam, the Rodom, the Niga, Gudum, the Shishi, Sun of Shaky, Ganmer, Chang, Shangala, Kanami, Lonkan, and Jogan Jikamik. Tani Jeram Titu Chikitan, a one tongue of Arkum, the Sunday Tatung of Arkum, the Lamtum, Show the Night Charn the Babkyo curse within the Lamu, Show the Ying, Loan Bandari, Esek.
Tani yaram thikitik chiki chiki tangana wanchungu warkumda katoni tatungu warkumda aga yin nir chika lam tanga rolamda niga kukhtamda shi shik sunu shekyo kundaga chali nibjana nik tzabdin khanami yab janhanu warkumda yinzikuta gwaan marchang shanga lakana mani longkhanan yogan jika meke. Tani yin dagira yin lam tam shungdana yin charna babki yoke seko ke. Tani yaram thikitik chiki chiki tangana wanchungu warkumda ga pemdu khani mayanga warkumda shi tiyong na yin ta pemdu khani mayanga warkumda ga shi yin lam say jindana daga harsara nika say jindana dedung han ta yin dan dadang rukba agang itandani tango mayyora bimduk ka kaabshukun dasa na yin ta chalib jara nik tzabji kane mi zibja chalib jara nik tzabji kane mi zibja ngabcha tamban hanu warkab la suqwanda ti hanchinani khunjuk jina yin dandag harsar nika la suqwanda yin warkumdarinda na yin tango charna babki yoni domug hangtsa la suqwanda yoke ti chayinga dandi warkumdani yamaran yogur warkumdi yin tsangbagang zabzubra tangturuk ngay tina longkar koran yoju yin hachanga kachige titang rukba agang itandani chuk darshin namga harsar nika agandaga kasa se jindan ra dan di war kum dren din chonye na ying de bjing ge ying lam da ji xi ge su xie gu ni de mo ge nang chen de le yo ke de jian ge da ji ro lom ge ge kuan na wa lom ge ge kuan na ying de na ge nang chen de yo ke tin chong de ge ying a me la gang ge ge ta da sa kan de ji le ge no war kum de se jindan ra tin chong ma ying ge ta da sa kan de ji le ge no war kum de se

남친이자 자울음 처비 데르브 자랑 그자 사르중가 담릉 고비 데릉 근절도 체지 힌도 바근시 체지 히디 바근시 점들 쇼디 사르지르

0: 레이트링게 산카나 이든 아치와 아크믄다니인 렘드쇼디 익사른지 세군우 참바 통디나 시기조이든 디능다나 친렘드뜨는 데와가 산질라스과 자간담즈오케 달루가 로르토트 자용게 치그즘근 절어첸즘 셰츠다람 치시나 마통 동심니 그 자슴등 정총 50지르 선바티 팀 총립자 치르가 등 정총 등파르다 등 로르지게 선톱 사람답들이오케 세고케
1: ཁྱི ད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
0: Ariyetsiringi sankan ajitina cho tiringi ndamdir cho di sanjir sekunda che tiso chigangi tongtsumdani jokjuela.
1: Chechan dhilubzil rangmi lamkari, ngati lamptun uchi chamchin chi lambar.
2: Chechan dhilubzil rangmi lamkari, ngati nyamu khtamchin dhoru chi lapshin. Dhilubzil lamptun.
0: Yeah. Arsetting Sankanajitan Achiva, Kumdani, Kapper, Kantin, Tonin, Torhun, Sancha, Long Kurshevshir, Tile, Kunsag, and Gansen, Ban, Jigamar, and the Chikram, the Dancian, Sundan, Alang Kurkeshevshir, Jinhira, Tianjin, Allah, Tong Long Kurk, Yang Shevshir, Jinhing, and the Terang Chet, Kabar Shaking, Jin, Ching, Chechaka, Tendan, Tambi, Mondan, Yang Shuaim. Tetan Hand, Jigamar, and Tonin, Lion, Tolong Kurshevshir, and the Mosai, Kunsag, and Gansen, Ban, Sinbi, Chandani, Jachi Sankan, Nabak, Tundanai, Ranjika, Long Kurshevshir, and Dewa, and Etanjik, Jonas, Honda Jona, while Langdani,
3: Natsun
0: 야,
3: 따라 다 주고 락톤이기 쇼니 지금 아십시지 우리 냠브린 주고 사다 그거 아 다거 랑쿠르크 단지 전주가 띵 거랑 통세고 노래
0: 네리리리
3: 저거 쇼는 주셔야 안 줘 대도나 다 랑쿠르 최고 인지나 최고 다 아 십실데 이분이 뭐나 대 최고 랑쿠르 때 지금 아 자주 이건 눈 쳐서 되지나 그거 다 동무 그거 다 인도하다 그래지
0: 네리리리
3: 아 저리 들락하다 주고 다 나카나 아 다 첨당 먼튼비 라카니 다양 지금 아 제임토 동원나 세진한다 제랑아 동원 세진한다 세군을 아정 제시 동원 너무 그냥 아 첨당 먼튼비 고네요 지금 다 골물 뜨다 주체다 뜨다 제시 동원 너무 요늘
0: 네리
3: 그러나 나 잠부 시기 자주 고는 나 잠부 요떠나 다초 아 남으르트네 진조네 스캅테라 다후잖아 안드레우 클리 콩거 그게 녹시리 나가 치소나 초라팀 산비영 그렇게 잡아라 되오는
0: 얼마든
3: 그 잡아오지다 등대 데리 자리가나 다야주주 디필장고가 내려요 대도나요 아 다디노닝이 때론 세준 치드지다 당가는 90실 있는 그 니트니샤나다 아 두 전담은 팀 비거길라카 아 디스타 리스로 세지레 담이냐지 마레 더치리 간치니 그거 다는 그 자와오가 아 다는 그 자와한테 그 거름 자춘 더 그렇게 다고서는 고르독 찍고 그르글라카나 비저리오가 비저리가 름문도 가상한 양고가 덤소 그르그 자춘트 제미닝고 회전나 그렇게 지치는 지치고 다시 지치라 들어가 장군이나 남은 조다 돈여서 회는 지나치 함 집스탄 바정 공군지나 초송 집시행 장고고가
0: 그런
3: 건 한조가 단위가 너는
0: 늑치 그딩 코트라
3: 아 다 주 또 권통 집시행 장 권통 조 강지가 지금 내지 삼은 조고 강원한 조고 단 너는 늑치 그렇게 지나 그게 된적 클라카니다 그게 된게 다리 그게 송되는 간다 그게 사탕 람바가 그게 아디코다 되는 데다나 아주 대리 가이드들이 한터 아랑가 칸도 따라 지리면 그 뜻으로 대한진이다 그게 아 다 렁크른다가 드라마는 하세고는 이렇게 고나
0: 리리
3: 아 개고는데 아주 다운 넘기서 다 땅마도 추근 운동 마도 다 넘고 채우는 거고 그러나 너무 그렇고 뒤지 하리고는 담아 대야도 너무 좋거든 나도 뒤지 그 로이어스가 샤치거든
0: 나도
3: 있는 말 다운 담아 그 다지 지금 너도 시기지 다제지 했구나 대단하여 정말 그 골무차리 오는 정말 송들 나가 다 했구나 아 다 감독 장크 노무를 원부 다 못하고 누가 단 너가 그렇게 쓰자라 영어 줄고는 망나 대단한 대장고 덤토 해국 슈트 나샤 카드가 뒤바가요 감독 망아 줄고는 다 또 모르겠네 주야라 아 다 넘기서 죽은 데가 아 종라 크게 내가 나고나 나 다른 것도 못 망 대단한 대장고 시기자도 집속나카네 다 다른 공제 넘고치야 거지세구나 대장고를 말주 잡잖아 아 다초 같이 돈도 못 먹고 지금 왔잖아 다초 티라카나라 영샤치 이거 망나래 지금 대야지니 아 넘고다 대십시리사 송나라 대장고 나만 주는 말이야 안 대장고 코스 떠나요 보당 일단 대추와 그중 남아 문제 있는 지 공조 난정 하고 해서 고는 너무 뭔가 지금 제 고는
0: 내가
3: 지금 또 뭐 시주 제라 그러니까 넘고데 아 땅투 그게다 아 그게 돈콩 그나니 마람 버구리 침무게나 다 라비나 또무게 고다나 다 자기 되는 거래 대한 진짜 그 지라카니 리지도는 다 남 진짜 소리 거기 다 내가 섭시탄 내가 띵그 놈이 고준덕 시켜체 아 담으진다 담니다가 안 되니까 당이 너무 눈이 없이 주의 받아 섭시 로란데 그치 신을 다 먹기 신을 락통이나라 거기 다 로디레리 섭시군 로제 그지니 거기 다 거기서나 로피가 타나 다 자트근 한 레리 섭시군 뭐
0: 내리리
3: 그렇게 로치 한 바도나 다 파지 로치 한 바에 단된 지라면은 되니 그렇게 영 아다 다 그렇게 소마지 주자 뭐가
0: 내리
3: 니나 다 좀 떡신에 대한진에 다 다 락통글학은 다 다울 먹어서 걸어 버려라 다 지금 영 지금 다 rang ayang bang kur kun da ge shugni ta ge nyosu se kun da yo chang bu dan de nyang yi ga shen mi chi ta de ardan ardan chang utsa ka
0: ri ri ri
3: to mu ri dan da chi dan da chi ge nam da ayu khur chi ni de na kar ge khori ge su lu ta ra mi ni se kun re to ran da ma dong no ya chu de ge khori ka la ka ge de ge su song la ka shi kar ge yo chi chi

0: 자기스탕 샹친의 병의 진도를 딱히 도듬 아이온 한강당 송은 샹친의 아니지 퇴치랍 대 초기 판천월 등급업지 소르중 댄저스 냠친제 디튼 잡아당 제디 딱히 도듬 길이제 팀마당 등급업지 협치의 소르중 통콩 냠친 냠친제 디튼 잡아디 토니 소르중 댄저스 디버시 바당 아니면 협시 댄심 덕주시비 어제치 진제 법률 남비쇼스 모이랑 진제 고머트 협비바 촌율 샹친의 병원 진료를 딱히 도드마용 한칸가 등급 협자직 반은 디럽사비 등직제 지불랑샤 최용니 돈출시 바당 여건 킬리제 아리멍티 등급 자비 무단 송시바 여건 킬리제 자바 등 라슈업 인터넷은 제스턴 동화 지제 아깅이 얼랑샤식 연라 등윤 리스비 등시 종들시 흐치르 동화 등 성츠 토비 여건 진료 등 여건 킬리제 리스바 소스중시바 샹친의 병원 진료를 딱히 도드마용 한칸가 등급 협지 총훈제 병원 진료를 등 여건 킬리제 동의 내강지대 등급 협지 아리멍 등인비 자비 자도는 콘데 쳇퍼시 바당 아르비 종득을 흡수는 흡사바당 등시 흡수는 쇼킹 니바 치르동제는 존을 임바지지 톰니르 삼슈급 인총시디 등급 흡자디 당윤리실비 찹슬럽 시지럽 종들시비 자탑 침보당 간차저비 니바 제투동위 탐탄 사츠 지질 폐지에 지출라 삼덕셰비 히르브 침보지 삼제르블 바제리 디총서리실비 톱수 소중디니 잼니반 돈풀간럭시니 당럽 키리 지슈중당 년칸 홍고 촌즈나 아저정 진제 차지르소 안에 탑 심직 샤지르므기디 아나크 젠당 안에 탑 진제 소중시니 당시 종들당 리구 톤드글라 아저치기다 근데 통타브르 바지리
1: 다든비 치지니니는 상고비 캄 니브든 비 총은 총어톰 진속과 라그터 한칸니 지른 송아다나 아만드 자슴 종이다 로티 지기디시니 총은 사브라 로건드 시지비 히든만히 리지 덴틀 총디 다드기 샤와나 조 데일링 베즈니 오바든 므니와드 종치르든 클럽 예든 데크가 제르게이 돈비 히든만히 리지 게임코 응압자르가 잡아든 데터가 정도고 시니든 제컴 코리가 네콩 돈콩 어그니 예쿠르 수고수고 쳇당데요 니스톤 니어컬로라 마드 자슴 종이드 로티 지기디시니 총은 사르브라 로건드가 시지비 히든만히 리지 덴틀 총드 총구 잡아니 중 더머카 찍라 배와등 데나 랑성가 저춘치 제와등 아름바 친토비 히든만나 능딘제 총드 잡지 그 인상 리즈 냠리 등 히든만나 덴틀 제물라 지리지브 지기쟁거 상신비 히든만니 샤비 스터거 시기쟁인라 네드능은 총은 저주 등 에주르 세진 요프르 마슬라 진칠메프르 히든 만나 소르중가 탈름에 제제데 나리 원스게 셴니 도진요 루트거랑 렌터드 총디 에타거르데니 상친 용스 돈비 리제 니스통 트기자 제트글라 트윈팅 코파등 아르소시 히든 만나 든통 업자등 나브질 난든 시카 디능 중기 찬리글랑 등 중기 조트랑가 요엔시 시르게 요라 상친 용근 페이지 탈 도등단비 글닌 돈 주시 다르르카바람숭가 냠뇽 쩨둠시에피 망지 땅 총가 톤린 페이지가 네츠르니라 끙즈그니 총더저비 타블마사르툴 땅 셰기 낭툰 펀숨 제초서 땅요라 히든마나 땅 톤리 냠디 사무셰프람게 데토크 요기 히든마나 땅 르르츨 망을 송르트가 수가 펀숭 사르툴 예르티나 조 총문데 지기디셰프르 겐들 땅비 샤와나 초탈 차치 사랑원요 히든만나 능들리저 나라킬요데 르그비 종르기 네튼니 카슈 사우셰바당 향토블라데니 라슈크튼데 간튼 크르포프르셰기시바 조툰테시니 네니 카르치긴 향토브가 심지 로랑 총데 고드기시니 마케서랑르기 르그비 종르기 심지기당 네니 카르치긴 향토브는 토름로지 삼루 차브슬 소수당 르그니 제두촌디 퍼셰비 사르툴시 테븐 소십시데 샹친 용거 삼루 차브스타크 히든만니 홍딘 즈기튼라 아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yobi. Kochula naikil tsal ngar lin tuwa dung tun tsal ngar li chewa. Lijadang kedin mernia rinba yung jir gerim sarwa shigdil hebyo. 제게 남방할리 펀슴 초대 총흔도 용비 멀음 샵시 초비 공미 르급도제 겐천 등 돈콩가 겐천 야수제 겐천라데니 멀음 샵시 초비 랑뜨가 배와 등 난들은 즉 바등 뜨거워 전바제데 사콩갈비 헤든문인 텐주르 겐술 즉니 총흔제 도름 헤든문나 소중

0: 단디 말아 라마 많이 그 차종이가 찍인지 국기야다 그거 당선거 간다더라 차종 찍인지 군다라 뭐 찍인지 국기야다 그거 당선거 간다더라 차종 찍인지 군다라 찍인지 국기야다 그거 당선거 간다더라 차종 찍인지 군다라 찍인지 국기야다 그거 당선거 간다더라 차종 찍인지 군다라 능히 담지가 남바타라 차블은 이니 능히 담지가 남바타라 차블은 이니 소나는 축거 다디 니그 찾긴다던 존나 댓글을 함으고 남바타라 차브당나는 존노 그 너무 그 이름도 욕하더리야
1: 제제제
0: 다나다 뜻히다름 지름지름지 딱 그게 다 나무 뜻숑 나무 뜻숑이 걸은 거 돈이 딴데 따위 담지라서 과탑 도무지 카드리아 돈좀 받다 토 동목이 남바 도무지 다 대비진 또 우초근이 다지 공리샷선 반항진 또 감수나 남터 참지지도 그 남터 참도도 또 토 동목숑 감수거니 사토 사토나 모이노 도무 리디들 리디트 그 토 동 타쿠타나 그쪽은 노르던트 니 흐슴 특흥당 기르송 알아서 거라 마티지 태크르그 간지르그 토큰도 안한 지지그는 그 담지 텔라테니 지드나무노 타종들모
1: 아제
0: 대전터다 레콘거롱 군첸 토 그능니 토동 남탄다 숑고르 타조라 지지 노르동 타즈게 다또 무즈케다 름지름지름지다 노르동들도군다 데크르그 탑주그 곰수도 특히 숑도 또 무즈인 카드렌돈도 봐
1: 아제제 다 데릉게 렘세나야 다탄지그디교다 카르마 링가 마르토메코모 Tegana ganlaka ta terang kooni ingina shegin norzong tang deli dali ta wukav dekir gakkor alang dekir gakkor ta ingina yung suwa ranga shimzik ndriwara nda zhonglik nda ingina zhirzong utiga dali pshanar Tegana ta njigitir ganlaka ranga maung baga sarsum ingina chukuda tabzhong sarsum gakkor ndani charja chizgon kuda tabzhong sarsum gakkor ndani charja chizgon na di kakurni kakuda tabzhong sarsum gakkor ndani charja chizgon na di kakurni kakudazgana
0: ta ole kooni japa nangzita ta chigin norzong tudogo chigin norzong ᱛᱚ ᱫᱚᱜᱚᱛᱮ ᱛᱚᱢᱩᱡᱤ ᱛᱚᱛᱚᱝᱩ ᱫᱮᱠᱨᱜᱟᱱ ᱪᱮᱝᱜᱞᱚ ᱠᱚᱱᱚ ᱛᱚᱢᱩᱡᱤ ᱨᱮᱫᱤᱜᱚ ᱛᱟ ᱛᱤ ᱡᱤᱜᱱᱤᱛᱟ ᱟᱸᱜᱮᱱᱫᱟᱱᱟ ᱠᱟᱥᱩ ᱤᱪᱤᱫᱟ ᱛᱚᱱᱛᱚᱝ ᱡᱚᱱᱩ ᱛᱟ ᱚᱪᱩᱛ ᱢᱟᱨᱟ ᱠᱷᱟᱜᱮ ᱯᱮᱡᱤ ᱥᱚᱝ ᱱᱩᱜᱩ ᱠᱚᱨᱚᱢ ᱜᱩ ᱪᱚᱱᱤ ᱛᱟ ᱪᱤᱛᱟ ᱡᱤᱥᱟᱱ ᱱᱩᱜᱩ ᱟᱨᱟᱝ ᱥᱟᱡᱮᱝ ᱜᱮᱛᱟ ᱛᱟ ᱛᱤᱨᱩ ᱡᱚᱵᱡᱤ ᱯᱟᱠ ᱠᱟᱯᱛᱮ ᱛᱟ ᱟᱪᱤ ᱭᱚᱝᱴᱚᱠ ᱱᱚᱨᱫᱚᱝ ᱱᱟᱢᱛᱷᱟᱨ ᱱᱚᱨᱫᱚᱝ ᱱᱟᱱᱛᱷᱟᱨ ᱡᱤᱱᱤ ᱛᱟᱠᱚ ᱠᱷᱚᱪᱟ ᱡᱟᱢᱜᱩ ᱱᱩᱜᱩ ᱱᱟᱢᱛᱷᱟᱨ ᱛᱟ ᱟᱫᱟᱝᱪᱤᱱ ᱦᱚᱢᱵᱟ ᱪᱮᱨᱟᱝ ᱜᱟᱱ ᱫᱤᱥᱤᱨ ᱜᱩᱱᱩ ᱛᱤᱛᱟ ᱛᱤᱨᱩ ᱡᱚᱵᱡᱤ ᱯᱟᱠ ᱠᱟᱯᱛᱚ ᱛᱮ ᱛᱟ ᱥᱟᱨᱪᱩ ᱢᱤᱱᱩ ᱛᱚᱢᱩ ᱫᱟᱨᱮ ᱛᱟ ᱱᱤ ᱨᱚᱝᱜᱮ ᱥᱚᱢᱡᱤᱠ ᱱᱤᱨᱩ ᱛᱟᱨᱱᱟ ᱠᱷᱟᱜ ᱢᱚᱱᱪᱤ ᱥᱚᱝ ᱱᱩᱜᱩ ᱞᱟᱢᱟ ᱢᱟᱱᱱᱟ ᱜᱮ ᱡᱚᱝᱡᱟ ᱠᱟᱱᱡᱤᱨ ᱛᱟᱝ ᱛᱟᱝᱡᱤᱨ ᱜᱮ ᱪᱷᱚᱱᱚ ᱱᱩᱜᱩ ᱪᱷᱟᱵᱡᱚ ᱟᱱᱫᱤ ᱱᱚᱨᱫᱚᱝ ᱛᱟᱢᱡᱤᱞ ᱛᱚᱢᱩ ᱢᱟᱝᱟᱡ ᱜᱟ ᱛᱟ ᱥᱟᱨᱛᱟ ᱤᱱᱤ ᱫᱟ ᱛᱟᱝ ᱛᱟ ᱛᱟᱠ ᱠᱷᱚ ᱨᱟᱝᱱᱤ ᱜᱮ ᱛᱟ ᱛᱟᱝᱫᱤ ᱞᱟᱢᱚᱣᱟ ᱛᱟᱢᱪᱤ ᱯᱩᱨ ᱜᱮ ᱪᱷᱟᱵᱫᱮ ᱱᱩᱜᱩ ᱛᱚᱢᱩ ᱜᱮ ᱱᱟᱢᱛᱟᱨ ᱜᱮ ᱛᱟ ᱱᱚᱨᱫᱚᱝ ᱱᱟᱢᱛᱟᱨ ᱛᱟ ᱚᱨᱡᱩᱠ ᱠᱚ ᱡᱤᱠᱛᱟᱝᱱᱤ ᱛᱚᱢᱩ ᱜᱮ ᱛᱮ ᱡᱩᱠᱷᱟᱞᱟ ᱛᱮᱱ ᱛᱟ ᱛᱮ ᱯᱟᱨᱡᱤ ᱨᱟ ᱢᱟᱝᱟ ᱥᱚᱱ ᱛᱟᱝ ᱯᱟᱨᱡᱤ ᱢᱟᱝᱟ ᱥᱚᱱ ᱛᱟ ᱤᱠᱛᱚᱜ ᱱᱤᱛᱟ ᱱᱚᱨᱫᱚᱝ ᱱᱟᱢᱛᱟᱨ ᱛᱟ ᱪᱷᱤᱪᱤᱨ ᱯᱮᱡᱤ ᱥᱚᱱᱩ ᱛᱚᱢᱩ ᱜᱮ ᱛᱟ ᱪᱤᱠᱪᱤ ᱛᱤ ᱦᱟᱱᱪᱮ ᱠᱟ ᱛᱟ ᱫᱤᱨᱩ ᱥᱟᱨᱣᱟ ᱱᱟ ᱥᱚᱱᱟ ᱚᱡᱚ ᱫᱤᱠᱨ ᱜᱮ ᱪᱷᱚᱠᱟ ᱥᱟᱨᱣᱟ ᱥᱚᱱ ᱛᱟᱝ ᱛᱟᱝᱨᱩᱠ ᱠᱞᱤᱠ ᱜᱮ ᱫᱤᱠᱨᱱ ᱫᱟ ᱠᱟᱨᱛᱟᱜ ᱛᱟ ᱯᱟᱨᱡᱩᱢ ᱱᱟᱢᱵᱟ ᱪᱮᱝ ᱠᱟᱨᱛᱟᱝ ᱫᱟ ᱥᱚᱱ ᱫᱤᱱᱟ ᱟᱭᱚᱝ ᱛᱟ ᱛᱟᱝ ᱫᱩᱠ ᱠᱟ ᱠᱟᱨᱛᱟᱜ ᱛᱟᱝ ᱛᱟᱢᱵᱤ ᱱᱚᱨᱫᱚᱝ ᱫᱚ ᱜᱩᱱᱫᱩ ᱡᱤᱫᱤᱜᱤᱱᱤ ᱛᱟ ᱛᱟᱠᱩ ᱪᱚᱝᱥᱚᱝ ᱪᱚᱝ ᱪᱤ ᱫᱤᱠᱨ ᱛᱩᱯᱟᱝ ᱪᱩᱞᱤ ᱠᱚᱱᱫᱮ ᱱᱟᱱᱫᱟᱞ ᱦᱟᱥᱟ ᱜᱚ ᱡᱚᱝ ᱦᱟᱢᱩ ᱪᱷᱚᱠᱟᱱ ᱱᱟᱱᱫᱤᱱ ᱫᱮ ᱛᱟᱣᱟ ᱠᱟ ᱠᱷᱟᱜ ᱱᱚᱨᱫᱚᱝ ᱜᱮ ᱯᱟᱨᱡᱤᱢ ᱱᱟᱣᱟᱡ ᱱᱟᱱᱫᱟ ᱭᱟᱱᱟ ᱠᱷᱟᱜ ᱡᱚᱝ ᱥᱟᱨᱣᱟ ᱢᱟᱝᱟ ᱴᱷᱟᱯᱠᱩᱱᱤ ᱛᱚᱢᱩᱡ ᱨᱮᱛᱟ ᱛᱟ ᱪᱤᱠ ᱪᱤ ᱛᱤᱜᱟ ᱛᱟ ᱛᱟ ᱫᱚᱱᱫᱚᱢ ᱵᱟᱥᱟ ᱠᱚᱱ ᱛᱟ ᱢᱟᱣᱟ ᱪᱤ ᱪᱟᱨᱡᱤ ᱫᱚᱱᱟᱨᱟ ᱪᱤᱯᱩ ᱠᱟᱜᱨᱟ ᱛᱟ ᱪᱤ ᱟᱝᱟᱨᱟᱝ ᱜᱮ ᱛᱟᱝᱨᱩᱯ ᱠᱮ ᱫᱮᱠᱨ ᱪᱤ ᱛᱤᱱᱟᱱ ᱫᱚᱠᱚ ᱛᱟᱝᱨᱩᱯ ᱠᱮ ᱫᱮᱠᱨ ᱛᱮᱞᱟ ᱨᱟᱝᱨᱤ ᱥᱚᱝᱩᱱ ᱱᱤ ᱴᱷᱚᱱᱩ ᱜᱮ ᱠᱤᱥᱩ ᱛᱚᱱᱫᱩ ᱡᱟᱜ ᱠᱷᱟᱜ ᱢᱟᱛᱤ ᱥᱚᱝᱟ ᱫᱟᱡᱩ ᱪᱤ ᱡᱚᱥᱟ ᱪᱤᱱᱤ ᱫᱟ ᱛᱟᱝ ᱛᱷᱟᱵᱡᱚᱝ ᱫᱤᱱ ᱫᱟ ᱛᱷᱟᱜᱟᱡ ᱱᱤ ᱛᱟ ᱛᱟᱠᱩ ᱪᱤ ᱛᱷᱟᱵᱡᱚᱝ ᱜᱮ ᱛᱚᱱᱛᱚᱝ ᱜᱮ ᱛᱤᱭᱚᱱᱤ ᱛᱚᱢᱩ ᱡᱤᱱᱤ ᱫᱟᱱ ᱫᱟᱡᱩ ᱢᱟᱣᱟᱱᱟ ᱪᱟᱨᱪᱤᱱ ᱡᱚᱢᱱᱟ ᱠᱟᱨᱛᱟ ᱛᱷᱟᱵᱟᱡᱩ ᱪᱤ ᱛᱷᱟᱜ ᱛᱷᱤᱱᱟ ᱛᱚᱢᱩ ᱥᱟᱝᱜᱩᱭᱚ ᱛᱤᱦᱟᱱ ᱪᱤᱠᱟ ᱛᱟ ᱚᱠᱚ ᱞᱚᱨ ᱡᱤᱜᱤ ᱴᱷᱚᱠ ᱯᱷᱚᱞᱦᱟᱥᱚᱱ ᱛᱚᱵ ᱡᱤᱠ ᱞᱚᱨ ᱡᱤᱱ ᱫᱟ ᱛᱟ ᱫᱤᱠ ᱪᱮᱢᱩᱡ ᱛᱤᱵᱤ ᱛᱚᱢᱩ ᱡᱤᱱ ᱨᱮ ᱛᱷᱟᱜᱟᱡ ᱱᱤ ᱛᱟ ᱡᱚᱢᱡᱤᱛ ᱠᱤᱵᱤ ᱪᱤ ᱡᱚᱵᱚᱱᱤ ᱛᱚᱢᱩ ᱡᱤᱱ ᱭᱟᱱ ᱫᱚᱱᱫᱚ ᱵᱟᱫᱟ ᱛᱟᱢᱟ ᱛᱚ ᱡᱟᱭᱢ ᱯᱟᱪᱟᱝ ᱢᱮᱠᱟ
1: ᱡᱮ ᱡᱮ ᱛᱟ ᱜᱟᱱᱱᱟ ᱠᱛᱮᱨᱟᱱ ᱠᱟᱪᱟᱨᱟ ᱭᱩᱠᱟᱭ ᱯᱥᱟᱛ ᱛᱟ ᱢᱟᱣᱚᱱ ᱯᱟᱜ ᱥᱟᱨᱥᱩᱢ ᱜᱮ ᱪᱟᱨᱡᱤ ᱜᱞᱟᱠᱟᱱᱤ ᱡᱤᱱᱟᱨᱟ ᱦᱟᱪᱤᱝ ᱜᱮ ᱭᱩᱠᱟᱨᱮ ᱛᱤᱜᱱᱟ ᱢᱟᱣᱚᱱ ᱯᱟᱱᱟᱭᱤᱝ ᱢᱟᱛᱷᱟᱛᱟ ᱪᱩ ᱛᱟᱵᱡᱚᱱ ᱥᱟᱨᱥᱩᱢ ᱜᱞᱟᱢ ᱠᱷᱟᱱ ᱦᱟᱨᱞᱤ ᱭᱟᱱᱤ ᱴᱨᱟᱠᱤᱢ ᱦᱚᱱᱫᱤᱱ ᱥᱮ
0: ᱚ ᱭᱟ ᱭᱟᱱ ᱫᱚᱱᱫᱚ ᱵᱟ ᱠᱚᱴᱮᱱ ᱥᱮ ᱠᱚᱴᱮᱱ ᱥᱮ
1: ᱭᱟ ᱫᱮᱢᱩ
0: ᱭᱟ ᱫᱮᱢᱩ
1: ᱭᱟ ᱴᱚᱯᱟᱱᱟ ᱵᱟ ᱛᱮᱥᱩ ᱪᱟᱜᱟᱝᱜᱟ ᱛᱮᱨᱟᱝᱜᱟ ᱠᱟᱱᱡᱚᱝ ᱥᱟᱞᱟᱝ ᱞᱮᱥᱱᱟ ᱛᱚᱱᱥᱢ ᱱᱮᱱᱤᱱ ᱡᱚ ᱞᱮᱥᱱ ᱫᱤᱭᱟ ᱥᱚᱢᱴᱤᱝ ᱜᱟᱝ ᱠᱟᱨᱵᱟᱞ ᱦᱟᱨᱜᱟᱨᱟ ᱠᱷᱤᱛᱟᱝ ᱛᱟᱨᱠᱤᱞ ᱵᱟᱥᱛᱟᱢ ᱫᱤᱱ ᱥᱚ ᱥᱮᱠᱤᱯ ᱛᱟᱨᱠᱤᱞ ᱵᱟ ᱜᱟᱝᱴᱟᱜ ᱥᱮᱨᱟᱱ

0: 바 챙군자인
1: 다르타친남비 년름든 조진반데는 총훈 앞정중년 층큰 워클의 롱층제 강중 세스믈리츠는 텅디에 레츠능데 좀적비 최초라 흑담스라랑가당 어찌가 셈르다마 도칠 돈임 지고직시오비 하나바치 십든 년불 아갑스시
2: 가시르 종스 알로르 체제 흑세르슨데 방비 나스 워스탐지 보냐 예멘데 게치그랑 세비용 다르타 제지 이년 신능신 반데는 강종 흑세르슨데 선연
0: Xi Jinping Jesse 나치 슈용니 등거 초첸 조업질비 공돈 락터 돈출 제바당 등쇼 핑거 비종릭당 촌실슴제 공바가친 차리 등템비 공플 다와지 로돈 더종니 차리 등템버 첨지당 잡는 챔비 첨달 장흠제군이 첨전 among 용지 첨송화지라 고근니 근들 제바당 첨더 야급 경제당 첨더 서흥 경제 첨더 선진 샤지지 냠더 근들 당제 진충세바 첨중거 야급당 첨중거 세종 첨중거 저수지 예저지던 저진 샤지 진충지 시토 첨더 야급 중위 남바사르와 진 마칠버 도기 랑질라 자 첨지 전듬세비 종기 차지단비 전소랑 리제 자 첨말 최오바당 나치 야급당 전소소위 수고창물 송시 자 첨요바 지찬이 원지르 송화되는 나치랑위 점디 첨부시인 러글린의 자툼제 망저인바 등 자툼니의 러글린제 공풀 등어적니 공더베기 첨지급인 장군 티성도 동화 등 첨지급이 조늘 응원슬도도 동화 지게제 등 조지 잡제 등 시물 등제 스마 대비치 등 점바 첨지급이 자르젠 등 망수젠 그 제설은 토르 동화 자툼제 먹들랑 진당 갈토랑 진 제콩랑 진 체르 동화 지제기 첨지글이기 람술당 레름 티성도 동화등 점은 고름 요배군이 대식시야 체르 동화 수강태제 37년바 지시디 자첨제 날라기위군이 환주르 저초 공패제 랑샹촌기 바등 캠핑제 리완 텐주르 날리르바시기 바 첨지글제 네틀당 근디제 네바 누원패시기
1: 자첨당 자첨크가 럭터시 흐치르 동아당 저초랑 이제 첨득제 지기지르당 라르자당 강적지 송중시디 지오남지 첨당가 만도바당 첨당가 마타바 첨당가 마포바지지 코리기 차기 바당 첨즈기신 니버드 흐자 송당 첨마다디 니버드 잠는 첨당갈치 니버드 흐자출지시기 흐선진 리콘 자첨당 첨수 럭터시 보조임비 근첨 히트데 럭터 나무시디 Chibi kipindang, mamangja kiangdang, jatsukja jiglamji, songchungsegi. Chimtar shenkun yinxin nipirda jachimla, lokar semgirsegi. Arimba kakang gochil likungdang, gochil ishlbaci, chimrchunga samshugdang, chimrchunga shishdang, vishchulseni, chiridangni. Chimrchungla dini, jirjijia nginzin jigintan shugdadang. Gongpiljib shachul cadin vzowa. Ngawan damjigla kandil, jatsukja shimtan ngansungji, hirtagshegi. Chimtir shegula takil shepir khinun yafdi. Chimtir shegula chimminji jishtuk shepa kesul tarchigda shepa dang. Sani sungchubranglig dang, dekhig sungchubranglig gangguk dang kesul tarchigda shepa. Rasungjian tangchilla chepa tarchigda jubabji shidi. Agangcha yu na ganchi yungi ba dang, agangcha ju na takil dangnin shegi ba. Chimtang ganna khingin avdandil shengi ba ji shetivgi. Ngati mamu mangchukla, Chimzinke juzhi riri nangni zhanghyum dang zhangdin nyamsanyong damjig gangtab shegibshi donyobi Chimzin likung changmi amungbimdala shzichik damgni liga lagjirshidi Chimzin zhanghyum yongor nopa dang Chimzin nikhila ngukhjina zowi xtangarimke nadun hrzonita zongni takshul shegi 아망둔다 첨진샤지 어진총시디 첨진리기 조철럭이 지르당 샴드

야, 저들 신랑쟁은 형님이나 청수지 쪽서 최초청마 내모였나? 조치단비 혼조를 못하건 열컷껏 허니 다양한 최초마 나초 탐문화 강로가 희르게 지라 청청을때 젊은 오스클 롱튼지 나청시베르가슬 다통린스능리 산던 점성 나이나 린스능은 돈슨바 아치노르서인

야 나청 주부서 디나 디른 그 나청 스피르가슬 타성린 쓴데그나 아직 거득시오 노그 참바 청원인지나 조기 등질 그 참바 등 티바 가르치 그 참바르 비 가르쿵 그 참바치 참바 청었음이 데나 데른 그 조기 등질 그 참바 청원데그나 저는 오스클 알롱청 그 볼런스 그 능니 주보 청청 용 그 년마 거득시오 노그 실라 동무인지나 도르지마 청청 단스 나가모 그 능노 그 메톡실란 담아슴 세고 노그 실은 해모테인 야, 뜨거 토니 거득시오 노그 실레 그니와모 도적 청청어 체홀라 도르지가 랑노그 스토르키 러스니 양드모그 실레 녀모즈인 대간치네 데릉 조케 드긴저게 삼바 청문데그능아 아른가 랑근 전통음 큰거 조보 청청 요나잉 린슨 타통게 스글마 핀나 축가 야 참바 니와 인지나 티바 가치

참바인 티바가식 참바 청운데가나 나치 인년데 릉류거 진축거 담고스마 로브중당 대간신이 아직은 더미 가르츠마 랑서고노 호촌데가 전이 영 두보총총서 제비 시무 쇼샤 바세니 담지즈그라트 임다룽 두보총총 세담질 셴노거 전이 도적총총 단진나 도지거 셴노거 거름름 치위 옹모세니 담지즈 거드시일

시바 송주 셰프르 창마 옆에 서식이가 라니 집셰터

0: ཡིན ཡིན
1: ཁག ཞབ པ ཕ བི རྒན ཆ ཡིན
2: དེ ཡེ་ཏ་ མོ་ནི གང་ཆ ཡིན
1: ཟོག་པོ ཆང་ཆང་ཚོ

간부 대 점승 진우 간부 더그 치 아가스팅 거스팅아 카블린드그 노거스젠그 다 초 스타트 오마그 형마치기지 치 드라마 히니 더즈리 셰셰 동쇼라 다르갈릉이 아가스팅 거스팅아 리오너그 카브릉즈 릉땅즈 오촌 시험차리 아르간보코 딘자그 원친즈 치요당네나 더거 짐슨지즈 마시르 아르간보그 소치한 타츠고 스컬 히노거쟁그 스타그 맹금돈심바 고이다 더지즈야 더니 오촌그 아릉그 흑센글 유츨 아르간보 대신이 소치한 타츠고 스카시그브장이 셔라 파일라 턴당스 더니 크게 아드가르카 쭈쭈긍응니 셔라 요턴디 파마니기 키 판바요노그 니와 찌그라 징메그 돌리 영치 니와 중그 어장플라 땅땅스 영닌즈 워충 긍둘라 미 니게 너츠즈그 톨라 턴나라 어동우 톰부 톰부즈 건고나 자카그 층 첨부즈 요님마츠그 층근능나 자카그 특그 어나트즈 요스 자카그 특그 남그 차차 어르그고나 어조릉색 그 요스 키 자카그 특그더기 추습색 요니나 던돌이 십다지냐노 니만다다가 아크자우 성가시모 나 차즈숑이 아름투접게 오케야 데르밍아 아미 호토르나라스과그 카시심보 망아스 체리용노 코드헤나리 다스리다땅이 라블롱 타즈게요스 크게 하징그 탕찰리오노거스젠그 어동우뜨그 흐자 케니 예즈마 아니스스 스카브즈가 어동고그 흐자키 창능드 영치 성성 농민의 거생가 오촌코 아닐리 사당스 대다 마시 자카가 아마시라 던당노 거생가 착은 남그 제우그 심우근날 저지 임응거 거 아릉가 아므 저신 요노 고성스 아마근 더지스 시트초 제우그 심우숑노근날터 날랍신 마리 인조 가나그능아 죽마즈은 수송했다. 갈라피능아 송이 나스그지 등느리야. 그때 죽마드 흑시랄란 마트나다 얼음주 치점나라 판토너 말이 더시스. 다니 흑자카그 체크남그 아마 오나 탑신미 너리 아 탑신요 너리 더시리티노 흑자카그 아마그 요 너리 탑름 니그 흐치기요노다 더 지리 다땅이 아제우 시무 쇼피 탑름 쉽다 쉐츠 오충그 흐사우 즈그녀노그 토니 아제우그 포청그 쇼아바송스 아제비 포청그 쇼르타 올롬방 남지 아제비 시무그 날라 쩍던 지 탑클라 가제스그 쿠세카 데르지임비 담치아브드가 다땅이 반바 처진비 스카브리 오총그 니 시모그 날라 쩍은 지그 타바 더스리프샤노 사라 일마치 아니가 시시크 코 셰프타이리 다츠 더니 오총그 제우그 올롬부즈 비리 포청거 고키 스타브그 파웅 첨부즈 요노도 흐토르다 지그당노 디낭나 죽마 까르므르 아니 요노다 오총그 올랑당이 더니 고론부 남들과 정말 이혐차리 언니칠드 어제우 야시이스 어제우그 언니칠 듣고 나라 어제우 크게라 이혐차리 알라 오마다 모스기 나다 녀다다 오마 옴스르치위 녀즈그리 더 놀이 심으르 한치시 초비 초친낭당스 아제우가 초친톱노고 초니 워충거
조마 아 마르부디 처 마르부가 능아 방이 조마 가루디 점오가 오미 능아 방당스 종점 고노가 초니 조마다니까 지출 지시니 대지 세송스 오총그 자카 아미세 바타라 헐라 조마 마르부디 세모가 오나 콩능아 땅땅스 조마 마르부디 세모가 아나능 안 주의 헌 세모가 오나능 안 주의도 노가 조마 안바라 타위 조마 안바다 산노가 초니 어제킹니 시라 턴당스 딘초라 오총가 조마 가르부다 세모가 나콩능아

어루틀리 시라톤 당스 미지터 세모근 구근은 그 나스그라 아름치 시니 리스마 디버저진 아제크 공옥 머츠마 하징 얼가이 아제스크 세카 오충아 능이 아제우그 세모은 오충그 총머저성스 디테니즘 오충기 조마데니 차등 오미시데 아릉거 두보 정우식다시니 어뇨르총시흔 진따 지모등 얼른부남 틀데 사차소스를 따쿠르다 송신 소치한 하초제스깔라년진 아릉거 제크브 총총디 르브르 정신 아르가디 홀라라니 더 파리

0: 야나청스티적초등나청스티적치샴든지파마남바데나다타영초데릉게나청스피르가츠타동린츤데게친지티참바르비가르콩게나가시교일데릉게르비가르콩게참바청데게능아니나청스티적초아릉게파마등냠데요너게가야능게디츤데베셀리다당이
1: 제트르 시바게 아릉툰 소기와 영나 니코나 타피 긍뜨여바 뜨거거게 히샤 통식 오초샤제인

0: 모르는 게 전쟁하는 게 제일이 당 제일 되겠죠. 우리 공항 전쟁나 뒤에 그 나중에 타내용 아 달리카글라 카이난다 첼리글라 카이난다 안다소니 지 샤와즈가 멍아즈가 로중이 탑타타 세고 뒤엔 그 쇼응이 중아 조고는 거 로중 남바그 마송 공데 랑그 첼리 땅 제유크 땅이 중의 사글리 공득 땅클이 줘라 더니 리콘테 송이 랑그 로중의 거는 거 갑도 되는 게 첼리 땅 제비시 자득득 한 판섬 속과리 해 주더니 로중의 거는 거 고름 거 전이라 랑그 로중즈가 요과리 아톱 거 뒤더니 다지니 셰라 로트 송나야 랑그 첼리 땅 제유크 다롱지 마빠이 고사 크리 고사 간다리오 근데 종이 틀라드게 지 로중의 준다 하청 그 가챔 버리 레디나 슈니그 대랑 그 단시 근전 송금을 소칭 그 달로그 니종 소마 다른 소실 아 모르는 게 전이나 다른 거 니종 대 송이당 니종 된 지 저거 셔라로 뜨는 송으로 그 갑도 넘어자 기억이나 슈니 아 다 모르는 일라 카프글람님 되게 라 모르는 거 니종 건 소 한다 중에 되니 잔데 저거 통통이 일 야로 저거 다른 소실 초대모이나
1: 대모이
0: 나리 디나 조롱겐 선재양 대는 그 렌슨디능아 그런 거 접종하는 그 고름 거 차는 거 줄렌슨디 장자 당내는 그냥 답반이 과진 체신이 단인디 대는 그 렌슨디능아 고르자오는 거랑 진기나 당아야 니중 초아지 라진다 다우즈 고르자오더니 이제 주 다섯잔다 그 소중마가 된 선이나 다상이 중디 송 라는 게 체리 당 제위행이 중도 이더니 아 니중 그 천이야 지 소중즈가 마리 탑 니달이 다르금 지나셔라는 그 소중디 송은 그 갑통도 못 기억이 된 거 아 지주 다로 종이 중아 송노 그 초아이 난자 영나 고르민 난자 로스킬린 난자 너종이 타니 지 잔저가 통통이 너노 대우진디나 토머 저런 그 로브자 등 첼리 등 파일라 속관도 저 예신야 그냥 방고 뜻가라 감사합니다
1: 오야 응 나 파일 소프션 클라 감사동 그 되게 나 첼리 정통년 중이모
0: 야리 아리 더니 다 저런 게 선진데 정금을 소프트 셈으래라시
1: 아리
0: 리리 디나단디 니스 조랑겐 손진나는 게 첼리당 제육글이 콘데 송이 샤와는데 점누 그 고름라야난디 롭중이니 송나 다 첼리 롭중을 르글이니 그와나 차프르간다스 그 옥삼고 다 혼조진나 조랑 그 롭치니 첼린던 뎀더니 디다르타 그와르다 루스치 니난단다 모즈가 다 롭자니 롭중이 회잉이니 롭중이 인도모이 온다 디더나 가성테란데 그 랑그 첼리당 제육 그 인도모 그 글글이 콘데 송이 샤와도 고노 그 그럼데 소중을 이용나 다 저런 그 정권의 그 젤리더라 아 더니 르글린이 그 와나 차프간다리 옥상 문도중이 되니 갑다스가 통통되나
1: 오야 젤린 톱존나타 정 그 아망지 아망지 더 정고모
0: 야디
1: 이제라 르글린이나 하고 니 톱다니 정노 그 힙샤들까 흑동삽니 길로인 듣고야 Tamni tarong ta nitina laglan shi ga sur.
0: Nari. Nari diri. Riri ta chita kong la shakum tebni tenangu xo ta laglan da xo u inura. Laglan di choni xibshaz ga mga zga totonu ga chenga sobchan son jinara yang ta shisho zundari loo chikini re yang sobchani sobchong inu gu zhigini ta cheli tang dreyu ka ngi di ngi zhong e sandamu kirga likhon randa kobri ki jab nye songi shawa nye rangang zhig shtagab zhig nye songi sobchong re yak zhigna yang shera sobcha yung na ta ta zhig chasar gona ta zhig rangga
1: sob... Kaapshukriyo.
0: Oli rangira kaapshukriyoni. Tamoriri. Ditanadandi tangdaga ngijungu chundani chorangila loski kandazga tosungnan dazungi tani kaabdariyina.
1: Ya, ngitina tukumara cho ngijungu kur tatsu kyuwa namgirsega yaggog.
0: Yari.
1: Agirga nasibkari gog. Dibzhigni ngitina cho ngijunga suna makarangitgo garanga shawayna chukko. Shibsha to jongi tsaago ga, ta gergina gindiga nyan namar. Jilsun to kachura shaa li jimmonga muhti ta aranga shaa wa tsaago ga ya.
0: Ngari, tamar to?
1: Tamani ngiti na ngiri jongi kur tatsu tisimu cholak ima nyinga. Jilsun to sobchara shiga namar mu ta sobchaga jongma tupnu shibsha maaz ga jongtuk.
0: Denga, ngomar, uchu titsul mangazgan zonji na yang lakbatak uchu ngijung den jogono titsul mangazgan mekamo rela zichichoy na zankur xichig nandra nina nandamozg martog mekamo. 디당나 디난티 롭자가 고브기 잡디 당나 랑 랑랑 송이 다 당에 다니 지금 저 틈드게 또 일학 버디 지다 공노 샤고노 대준디 저 당이 종알이 콘트가 했던나 리 콘트가 다 줄롭 종글아가 한게 다랑간 큰 말 디쟁기 쇼랑긴 손이 나랑 그 게르긴다 더 자랑 그 렌슨다 더 자 다니 송 렌슨다 대년 렌슨다 접고노 고름 말 롭종 이 다니 다라는 그 첼리 당 레이지 더 다니 롭종의 길이 아니 그런 그 게르긴다 자인 조조 말도 영 리 콘란데 손이 나온 그 다랑간 큰 말 디쟁기 지다 kuna sha kuna tev jindi lo chuk namba zun chonji ya rang rang girgin ra ta za li kong ra di nang ni zige zi jing bapa yi sha la yi nima mak tanga da tangi ta di cui zga mga zung me ke zang kur chingi niri martung me ke ra di rang di zige zi lo chung zga yukari etab kata ju ta ha chang ga ga chen bori ri di na jo rang gin chonji na ta zang ga ngi zhong a yong wai jing ngi zhong ga go rang gu choni lo shi zga ra mga zga rak song zga di tang na di rang ga len chen di nang ni rang ga jing lo chung xie tang ra ta ga go rang da zo ya chin yang ka namba kap da ri nong yang tak pa ni kwa chen chi xin yin
1: Ya,
0: ni kub demo.
1: Ya, demo.
0: Ya, demo. Rero parama guna lhutu utar sushi ka khabdaya kuno debshindi. Dagshu rang rang sheli tang reyu ka li khungz ka lhub chunga suna. Da rang ga jing yotam dik tibi day tangri shung ngi zhung ka di tsui tang yotam dik tibi lhubo chu ju tari. Di tang da rang ga sheli tang reyu ka ngi li khungz ka ngi zhunga suna rang ga di nang ga girgin ra lirka ra ta rang ga zayin chu ju nda da chang ga ka chenpo re. Da ga shir ga gishu lhub ching ka lhub maz gan sonji na shawa ma ngaz ga rang ga drip ju da chang ga ka chenpo re. Da lhub chani ra rang ga shawa da rang ga drip ju da ju lhub chung ra yang na maam zhang ra jing da mo ga shayi chung chung ma ra di jeng ga rang ga duandag da rang ga drip ju. Sakhbarda kar ga lhub chin ni lhub chayi nan zha girgin nan zha da zu ga ju lhub chung ga la ka di ji da shawa chepu tang ma ga lhub chung ga lai mo ni ga ma kar ga ju jo su, ndig su, sa su, thong su da ni da jo rang ga lhub chaga zhig lam lhub chung ga namba le shan zha tang la su qa tak chik chik ni ni ni ju za te li girgin tkin di gori ka mo di jeng ga chir ga lhub chung ga lhub ma din zon yi na rang ga shawa da rang ga zhawa tab ka ta ju da ha chang ga ka chenpo ra rang ga lhub chung rang ga lhub chala nyan lhub chen da za de ju da ha chang ga ka chenpo di jeng kuna lhub chuk da su chik ka bdaya kuna tep nyan rang ga zhunga song na ra rang ga girgin tab za rang ga shawa da rang ga zhawa rang ga lhub chung de ju da ha chang ga ka chenpo ra se gu ga di jeng ga lakabar da ga chu ngay zhung ga so an de di chun munga me ka ta chu song shi tsuka jilun de ju ra yang na rang ga che li tab shi tsuka tang na chiki gu yo kan de jilun de ju ga di chun da mo zhu shen na di jeng ga rang ga di chun tam zan e chun da yang ha chang ga ka chenpo re Martongan jina tawar gengi chung thoma mungan chung jina uchu ta di li khung zik nang ngi chung a hai tang na songi tani zhong li khung nang ni tsogui nima tang nyin khar ju ti chul hara patabi ni hai tang na yang otab shi ara song nang kaya yung utab zhin tad dhe day na ta nima chua tabri di jeng ga nda zungi tala zik ngi chung thoma ar ki zik nyam chukra to nang e ju na ha chang ka chen pori Ya dina shunik ju dina nga dan shi kandrun lo zhu su nambam da ju galma dan shi la da ku rangin cun jina da zang ngay zhung di songi ju lo shi jina da gandari rak tab song nanda zungi tani lo zhu wa juan zhiz ga tong tong zgil Ya lo zhu su nambam ju demu yina
2: Gergin
0: demu Demu tomar ju rang ga lo zhu nga ga jay sang ga chu lin cun di juan zhiz dang lan yi di rang ngay se tai tong ga galam di pep no nyang tapani kwa jin chi xin yin Te tang nan di tenang gilin tsin di nang kubri jiao nung gilang zin jina ta ngayar ngay zhung tsua zi lang zin dmo zi mo. Te tang na da churang gen tsong jina ra karsang tenang di ngay zhung a songi yanang ke cheli tang jewi ngay zhung di songi ngay zhung a songi ta ngay zhung tang jiga zogu shiara lo chan nga tunu nung kap tong dmo zi kiyo gdi jang tenang gilin tsin di nang la chi nang ba zogu chiga ngay zhung a songi nung gorem tang yang nan da ga lo shi ki shog ni jan zari kubri jiao biyo ni tena tomar churang ga ta lo chan tang cheli tang payil la sukhan da zo jia chi nyang ke nang ba ngos chuk zi gar gam tsam di na
2: ཁྱི ཕྱད མམ གསྲ ཁྱི ཕྱི
0: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3: ᱛᱟᱝᱟᱨᱜᱤᱱ ᱫᱚᱪᱤᱥᱜᱟ ᱟᱨᱜᱤ ᱛᱟᱡᱜᱟ ᱧᱮᱥᱢ ᱛᱚᱢᱚᱡ ᱠᱩᱫᱚᱢᱚ
0: ᱟᱨᱤ
3: ᱛᱟᱜᱟ ᱛᱚᱸᱪᱷᱟᱜᱤᱱ ᱡᱤᱱᱟᱛᱟ ᱱᱤᱡᱚᱢ ᱢᱟᱭᱠᱩᱝ ᱦᱩᱝᱩᱱ ᱫᱮ ᱥᱚᱱᱫᱟᱞᱤ ᱱᱤᱨᱟᱝᱜᱟ ᱜᱮᱨᱜᱤᱱ ᱛᱟᱝ ᱭᱟᱱᱟ ᱥᱚᱪᱟᱨ ᱣᱟᱨᱛᱮ ᱥᱤᱝᱜᱟᱭ ᱫᱟᱞᱤᱱᱤ ᱜᱮᱨᱜᱤᱱ ᱛᱟᱝ ᱡᱟᱭ ᱫᱟᱞᱤᱱᱤ ᱟᱨᱜᱤ ᱱᱤᱡᱚᱢ ᱥᱚᱱᱟ ᱟᱨᱜᱤ ᱡᱚᱥᱩ ᱱᱤᱡᱚᱢ ᱛᱟᱜ ᱠᱷᱟᱝᱜ ᱠᱟᱱᱟ ᱜᱩᱜᱩᱱ ᱢᱮᱨᱟ ᱛᱮᱨᱟᱝᱜᱤ ᱥᱚᱱᱫᱟᱞᱤᱱᱤ ᱫᱟᱢᱥᱤ ᱜᱮ ᱪᱷᱟᱜᱚ ᱪᱤᱱᱟ ᱦᱟᱜᱟᱱ ᱨᱚᱪᱤ ᱛᱚᱢᱩᱡ ᱜᱨᱟ ᱛᱟᱢᱟᱱᱤ ᱱᱟᱪᱩ ᱱᱮᱢᱟ ᱱᱮᱢᱟ ᱱᱟᱪᱩ ᱭᱟᱱᱟ ᱛᱟᱥᱱ ᱱᱟᱪᱩ ᱠᱚᱱᱫᱟ ᱥᱚᱱ ᱛᱟ ᱜᱤᱨᱜᱤᱱ ᱛᱟᱜ ᱢᱟᱨᱜᱤᱛᱟ ᱜᱤᱨᱜᱤᱱ ᱛᱟᱜ ᱪᱤᱪᱤᱨ ᱠᱟᱨᱱᱫᱟ ᱪᱮ ᱜᱚᱱᱟᱨᱟ ᱛᱮᱭ ᱫᱟᱞᱤᱱᱤ ᱛᱟ ᱛᱟᱠᱛᱩᱨ ᱜᱤᱛᱤᱱ ᱛᱟ ᱱᱟᱪᱩ ᱱᱟ ᱚᱫᱚᱱ ᱡᱚᱭ ᱥᱩᱱᱟ ᱚᱫᱚᱱ ᱱᱟᱨᱟ ᱛᱟ ᱨᱟᱝᱜᱤ ᱪᱤ ᱭᱟ ᱛᱟᱱᱫᱟ ᱡᱟᱝᱯᱟ ᱠᱟᱱᱟ ᱪᱤ ᱛᱟᱯᱟ ᱫᱚᱨᱪᱤ ᱠᱟ ᱛᱟᱢᱩ ᱜᱤ ᱪᱤ ᱫᱚᱨᱪᱤᱱ ᱱᱟ ᱭᱟᱱᱟ ᱥᱚᱱ ᱫᱟᱞᱤ ᱛᱟᱢᱩ ᱜᱤ ᱢᱤᱭᱟᱡ ᱢᱮᱠ
0: ᱱᱟᱨᱤ
3: ᱛᱟᱜᱟ ᱥᱚᱱ ᱫᱟᱞᱤᱱᱤ ᱛᱟ ᱧᱮᱢᱟ ᱪᱷᱚᱨᱟᱨᱟ ᱛᱟ ᱞᱚᱠᱚᱱ ᱯᱟᱪᱤ ᱛᱷᱚᱨᱟ ᱛᱟᱢᱩ ᱜᱤ
0: ᱱᱟᱨᱤ
3: ᱛᱟᱜᱟ ᱛᱟ ᱛᱤᱞᱟ ᱠᱟᱱᱤ ᱛᱟ ᱨᱟᱝᱜᱤ ᱥᱚᱱ ᱫᱟᱞᱤᱱᱤ ᱭᱟᱨᱟ ᱢᱟᱥᱛᱟ ᱛᱩ ᱜᱤᱨᱜᱮᱱ ᱜᱟᱨᱟ ᱢᱟᱠᱤᱱᱤ ᱛᱟ ᱜᱤᱨᱜᱮᱱ ᱜᱟᱨᱟ ᱞᱚᱢᱟ ᱛᱩᱢᱩ ᱢᱟᱡ ᱜᱟᱜᱮ ᱜᱚᱱᱟᱨ ᱛᱟᱜᱟ ᱨᱟᱝᱜᱤ ᱭᱚᱱᱟᱱ ᱫᱚᱥᱟ ᱜᱟ ᱛᱟᱝ ᱡᱩᱝ ᱜᱮ ᱥᱟᱛᱤ ᱢᱟᱱᱤ ᱨᱟᱝᱜᱤ ᱞᱤᱠᱚᱱ ᱛᱷᱟᱠᱟᱱ ᱜᱟ ᱜᱚᱜᱱᱤ ᱱᱟ ᱛᱮ ᱨᱟᱝᱜᱤ ᱥᱟᱣᱡ ᱧᱮᱢ ᱡᱚᱠᱞᱚ
0: ᱱᱟᱨᱤ
3: ᱛᱟᱛᱟ ᱪᱷᱟ ᱛᱮ ᱜᱩᱜ ᱛᱟ ᱛᱚᱢᱟᱱᱤ ᱨᱟᱝᱜᱤ ᱡᱚᱥᱩ ᱫᱤᱠᱚᱱ ᱛᱤ ᱛᱟ ᱫᱤᱠᱚᱱ ᱱᱟᱝ ᱛᱟ ᱭᱟᱱᱞᱤᱜ ᱱᱟᱜᱩ ᱠᱟᱣ ᱜᱤ ᱛᱟᱱᱟ ᱨᱮ ᱭᱟᱱ ᱥᱚᱱᱫᱟ ᱭᱟᱱᱞᱤᱜ ᱡᱮᱢᱵᱟ ᱠᱩᱛᱮ ᱥᱚᱱᱫᱟ ᱞᱤᱱᱤ ᱛᱟ ᱡᱤᱱᱟ ᱧᱚᱣᱟ ᱪᱮᱠ ᱠᱷᱮᱱᱡᱚ ᱡᱤᱱᱟ ᱛᱟ ᱥᱚᱱᱜ ᱪᱩ ᱤᱱᱡᱤᱱᱟ ᱡᱚᱱᱛᱞ ᱨᱚᱭᱟᱝ ᱡᱟᱱ ᱠᱩᱥᱮ ᱠᱩᱱᱩ ᱛᱤᱱᱟᱨ ᱢᱚ
0: ᱱᱟᱨᱤ
3: ᱛᱟᱝ ᱪᱩ ᱤᱱᱡᱤᱱᱟ ᱛᱟᱝ ᱪᱩ ᱥᱚᱱᱫᱟ ᱞᱤᱱᱤ ᱭᱟᱨ ᱜᱮᱨᱜᱤᱱᱟ ᱛᱟ ᱛᱤᱱᱟᱜ ᱜᱮᱨᱜᱤᱱᱟ ᱭᱟᱨ ᱥᱤᱱᱤᱛᱟ ᱛᱟᱝ ᱪᱩ ᱟᱱᱫᱚᱱᱤᱭᱟᱱ ᱪᱷᱤᱱ ᱤᱱᱟ ᱪᱩ ᱠᱚᱭᱟᱱᱟ ᱭᱩᱡᱤᱨ ᱛᱤᱱᱤ ᱞᱟᱥ ᱵᱟᱛᱟ ᱞᱤᱱᱥᱤᱱ ᱢᱟᱱᱫᱟᱣᱟ ᱚᱠᱚᱨᱡ ᱜᱟ ᱛᱟᱝ ᱪᱩ ᱥᱚᱱᱟ
0: ᱱᱟᱨᱤ
3: ᱛᱟᱜ ᱥᱚᱱᱤᱛᱟ ᱛᱟᱱᱤ ᱧᱮᱢᱟ ᱪᱷᱟᱛᱜᱟ ᱛᱚᱨ ᱛᱟᱱᱤ ᱛᱮᱜᱮ ᱫᱟᱞᱟ ᱛᱮᱭᱱᱟᱨᱝᱜᱮ ᱡᱟᱱᱤ ᱤᱱᱟ ᱪᱩ ᱠᱚᱭᱟᱱᱟ ᱨᱝᱜᱮ ᱨᱚᱡᱚᱝᱜᱮ ᱤᱨᱥᱩᱜ ᱱᱟᱱ ᱨᱩᱥᱮ ᱜᱩᱱ ᱛᱤᱞᱟ ᱠᱷᱱᱮ ᱨᱟᱝᱜᱤ ᱢᱮᱣᱟᱡ ᱤᱥᱪᱮᱠ
0: ᱱᱟᱨᱤ
3: ᱛᱟᱨ ᱛᱟᱜᱟᱛᱟ ᱛᱚᱢᱚ ᱪᱷᱟᱜᱨᱮ ᱡᱤᱱᱟ ᱛᱟᱨᱝᱜᱮ ᱡᱩᱡᱩ ᱠᱟᱱ ᱡᱚᱜᱩᱱᱤ ᱱᱟ ᱛᱟᱨᱝᱜᱮ ᱥᱟᱣᱩᱡ ᱦᱤᱜᱚ ᱵᱟᱱᱭᱟᱢ ᱥᱚᱱᱛᱚᱝ ᱭᱟᱨᱟᱱ ᱫᱩᱢᱟᱱ ᱱᱤᱝᱜᱟᱛᱟ ᱠᱟᱱ ᱥᱚ ᱥᱩᱝ ᱤᱥᱛᱟ ᱜᱚᱜ ᱛᱤᱱᱟ ᱛᱚᱢ ᱛᱷᱚᱱ ᱡᱟᱱ ᱡᱟᱱ ᱨᱩᱥᱪᱮ ᱱᱤ ᱛᱚᱢᱚ ᱡᱤᱱ ᱛᱟᱜᱮ
0: ᱱᱟᱨᱤ ᱱᱟᱨᱤ ᱫᱤᱫᱤ ᱱᱟᱨᱤ ᱫᱤᱫᱤ ᱨᱤ ᱫᱤᱫᱟ ᱪᱚᱨᱚᱝᱜᱮᱱ ᱥᱚᱱᱡᱟ ᱫᱟ ᱥᱟᱝᱜᱮ ᱱᱤ ᱡᱚᱝ ᱥᱚᱱᱚ ᱜᱚ ᱠᱚᱨᱢ ᱨᱟ ᱭᱟᱱᱟᱱ ᱫᱟᱜ ᱧᱟᱢ ᱧᱩᱝ ᱛᱟᱝ ᱡᱟᱨᱤ ᱫᱟ ᱛᱟᱝ ᱞᱚᱴᱚ ᱡᱮᱢᱟᱨ ᱠᱟ ᱡᱩᱱ ᱥᱚᱱᱡᱤᱱᱟ ᱭᱟᱝ ᱱᱤ ᱡᱚᱝ ᱡᱚᱜᱚᱱᱟ ᱛᱮ ᱪᱤ ᱴᱟᱰᱜᱟᱨᱟ ᱭᱚ ᱠᱷᱟᱨᱤ ᱱᱤ ᱡᱩᱜᱩ ᱨᱟᱝ ᱨᱟᱝ ᱢᱤᱜᱤ ᱭᱚ ᱯᱟ ᱴᱟᱰᱜᱤ ᱭᱚ ᱯᱟ ᱜᱚᱱᱤ ᱱᱤ ᱡᱚᱝ ᱡᱚᱡᱩᱱ ᱫᱟ ᱦᱟᱡᱟᱝ ᱜᱟ ᱠᱟᱪᱷᱮᱢ ᱵᱚᱨᱮ ᱛᱟᱱᱤ ᱱᱤ ᱡᱚᱝ ᱥᱚᱱ ᱛᱟᱝ ᱱᱤ ᱡᱚᱝ ᱥᱚᱱᱚ ᱜᱚ ᱠᱚᱨᱢ ᱜᱩ ᱴᱷᱚᱱᱤ ᱛᱟ ᱪᱤ ᱠᱚᱱᱟ ᱥᱟ ᱠᱚᱱᱚ ᱛᱮᱵᱡᱤᱱ ᱨᱮ ᱪᱩ ᱱᱤ ᱡᱚᱝ ᱥᱚᱱ ᱱᱟ ᱠᱟᱨᱜᱮ ᱱᱤ ᱡᱚᱝ ᱮ ᱥᱩᱜᱟ ᱞᱤ ᱠᱚᱨᱟ ᱛᱟᱜ ᱪᱤᱱ ᱜᱟᱱ ᱪᱮᱯᱚ ᱢᱟᱠᱷᱟᱨ ᱜᱤᱛᱤ ᱡᱮᱝᱜᱟ ᱪᱚ ᱨᱟᱝ ᱨᱟᱝ ᱜᱟ ᱠᱟᱨᱜᱮ ᱱᱤ ᱡᱚᱝ ᱮ ᱥᱟᱜᱟ ᱛᱟ ᱨᱟᱝ ᱨᱟᱝ ᱜᱟ ᱞᱚᱵ ᱡᱚᱝ ᱜᱟ ᱱᱤ ᱛᱟ ᱠᱟᱱᱟ ᱭᱚ ᱠᱟ ᱭᱟᱱᱟ ᱛᱟᱜ ᱠᱟᱨᱜᱮ ᱛᱟᱝ ᱠᱷ ᱥᱚ ᱥᱩ ᱤᱱᱟᱱ ᱡᱟ ᱭᱟᱱᱟ ᱠᱟᱨᱜᱮ ᱥᱟᱣᱟ ᱜᱟ ᱥᱟᱨᱱᱤ ᱨᱮᱨᱤ ᱛᱟ ᱨᱟᱝ ᱨᱟᱝ ᱜᱟ ᱛᱟᱭ ᱥᱚᱝ ᱛᱟ ᱱᱤ ᱱᱤ ᱡᱚᱝ ᱮ ᱪᱚ ᱫᱮ ᱥᱚᱱ ᱡᱤᱱᱟ ᱟ ᱪᱟᱝ ᱜᱟ ᱪᱮᱢ ᱵᱚᱨ ᱛᱟᱜ ᱢᱟᱣᱩ ᱯᱟ ᱥᱚ ᱴᱚᱨ ᱠᱟᱝ ᱤ ᱡᱚᱝ ᱟ ᱡᱚ ᱵᱚᱱ ᱚᱨ ᱠᱮᱨᱟ ᱨᱟᱝ ᱨᱟᱝ ᱫᱮ ᱪᱤᱜ ᱛᱚ ᱱᱟ ᱭᱚ ᱯᱟ ᱜᱚ ᱱᱤ ᱥᱚᱯ ᱪᱟᱱ ᱥᱚᱱ ᱡᱤᱱᱟ ᱨᱮᱝ ᱨᱟᱝ ᱜᱟ ᱪᱮᱞᱤᱱ ᱫᱚ ᱥᱚᱴᱟᱱᱟ ᱡᱟᱝ ᱜᱮ ᱚᱠᱤ ᱛᱤᱱᱟ ᱪᱮᱞᱤ ᱛᱚ ᱥᱮᱨᱟ ᱢᱟᱨᱟ ᱪᱷᱟ ᱪᱩᱠ ᱛᱟᱝ ᱟᱥᱚ ᱞᱮᱠᱷᱩᱝ ᱜᱟ ᱱᱟ ᱪᱤᱜᱤ ᱡᱟᱝ ᱜᱮ ᱚᱠ ᱫᱮ ᱨᱟᱝ ᱜᱟ ᱴᱟᱴᱜᱤ ᱜᱚ ᱥᱟ ᱛᱟᱱᱤ ᱡᱚᱝ ᱫᱟ ᱛᱟᱝ ᱪᱩ ᱞᱚᱯ ᱪᱮᱱ ᱱᱟᱝ ᱱᱤ ᱡᱚᱝ ᱫᱟ ᱛᱟᱝ ᱫᱮ ᱪᱤᱜ ᱴᱟᱴᱜᱤ ᱜᱚ ᱥᱟ ᱠᱟᱱᱫᱟ ᱭᱚ ᱠᱟᱱ ᱫᱚ ᱡᱚᱝ ᱤ ᱛᱷᱟᱞᱟᱱ ᱫᱟᱝ ᱡᱟᱭ ᱫᱟ ᱛᱟᱝ ᱞᱚᱴᱩ ᱱᱟ ᱵᱟᱝ ᱤ ᱡᱚᱝ ᱟᱱ ᱡᱚᱜᱤᱱ ᱡᱤᱠᱤ ᱚᱱᱟ ᱛᱤ ᱡᱟᱝ ᱜᱟ ᱤ ᱡᱚᱝ ᱟ ᱡᱚᱜᱚᱱ ᱞᱚᱴᱩ ᱱᱟ ᱱᱟᱵᱮᱨᱟ ᱛᱟ ᱛᱤᱪᱩ ᱴᱷᱚᱞᱟᱜ ᱢᱮ ᱫᱟ ᱛᱟᱝ ᱛᱤᱪᱩ ᱛᱟᱢᱡᱟᱱᱤ ᱛᱟ ᱤ ᱡᱚᱝ ᱮ ᱥᱩᱜ ᱥᱟᱣᱟ ᱜ ᱠᱚᱨᱢ ᱜᱩ ᱴᱷᱚᱛᱟᱱᱤ ᱞᱚᱯ ᱡᱚᱝ ᱡᱟ ᱜᱟᱨᱤ ᱮᱛᱷ ᱠᱚ ᱛᱟ ᱡᱩᱫᱟ ᱟᱪᱷᱟᱝ ᱜᱟ ᱠᱟᱪᱷᱮᱢ ᱵᱚᱨᱮ ᱛᱮ ᱛᱚᱱᱟ ᱫᱟ ᱛᱷᱟᱝ ᱫᱟᱜ ᱤ ᱡᱚᱝ ᱮ ᱱᱟᱱᱡᱟ ᱦᱚᱢᱟ ᱜ ᱤ ᱡᱚᱝ ᱮ ᱱᱟᱱᱡᱟ ᱛᱷᱟᱝ ᱥᱚ ᱥᱩᱜ ᱤ ᱡᱚᱝ ᱜᱩ ᱴᱷᱚᱱᱫᱟᱱᱤ ᱪᱚᱨᱟᱝ ᱱᱟᱝᱟ
3: ᱞᱚᱥᱪᱤᱱᱟᱨᱟ ᱛᱟᱠ ᱱᱟ ᱱᱩᱢᱩᱝ ᱤ ᱡᱚᱭᱱᱟ ᱪᱚᱠᱚ ᱭᱟᱱᱟ ᱛᱟᱥᱟᱝ ᱤ ᱡᱚᱭᱱᱟ ᱪᱚᱠᱚ ᱞᱚᱥᱪᱤᱞ ᱪᱮᱪᱮ ᱨᱮ ᱫᱮᱨᱤ ᱛᱚᱢᱚ ᱥᱟᱣᱡᱩ ᱠᱮᱨᱡᱤ ᱢᱮᱛᱟ ᱚᱱᱪᱟᱝ ᱵᱟ ᱟᱨᱜᱮ ᱛᱟᱥᱟᱝ ᱦᱟᱱᱟᱡᱜᱟ ᱫᱟᱱᱤ ᱛᱚᱨᱱᱩ ᱛᱟ ᱚᱨᱛᱤ ᱡᱟᱝᱫᱚ ᱧᱮᱱᱡᱮᱱ ᱠᱷᱟᱱ ᱭᱟᱱᱟ ᱥᱚᱝᱫᱟ ᱤᱡᱩ ᱛᱮᱱᱤ ᱛᱟᱞᱟᱥ ᱯᱟᱥᱩᱱᱤ ᱛᱟᱭᱱᱟ ᱱᱟᱨᱜᱮ ᱤᱧᱡᱤᱱᱟ ᱥᱚᱝᱥᱠᱮᱨ ᱠᱮᱨᱜᱮ ᱜᱟᱥᱩᱱᱟᱱᱫᱩ ᱤᱡᱩᱨᱥᱟ ᱛᱚᱜᱮ ᱛᱟᱪᱤ ᱜᱟᱱᱤ ᱛᱚᱢᱚᱡᱜᱤᱱ ᱛᱟ ᱠᱷᱩᱝᱠᱚ ᱡᱚᱨᱟ ᱛᱟ ᱛᱤᱯᱨᱤᱱᱫᱟ ᱢᱟᱛᱢᱩ ᱠᱟᱨᱠᱟᱨᱤ ᱨᱤᱵᱡᱤᱱᱤ ᱤᱫᱚᱱᱤ ᱛᱚᱛᱮ ᱱᱟᱱᱟ ᱨᱟᱛᱮ ᱠᱚ ᱛᱟᱭᱱᱟ ᱛᱟ ᱪᱮᱫᱟᱨ ᱜᱩᱱᱟᱨ ᱟᱨᱟᱝᱜᱤ ᱱᱟᱜᱟ ᱥᱚᱱ
0: 레토바나바가 다그 로초다그 카퍼그 킬름란다그 다르트그란다그 응그 지금 년사마 타양지를 아 로초 나 소넘바마 카퍼겔람닌 데와즈게치 그렇게 다른 잔제 노그 저와 그거 안지즈 다운 더 마트다 디젠 거기지 지른 데와즈게라 로초 소넘범그 아다 탕다그 니 중국 전에 나는 가지고 로치는 루간다르스는 단이 오르그 양치르 잔트리

0: 야 저거 저 데모에 나
1: 데모에
0: 나리 저거 때는 게 렌센 나가시 또 나가 없으시 어 토마랑일 고추즈 간도 디지나
1: 내가
0: 니튼 도르지
1: 세라야
0: 니튼 도르지 어 리 도풍 니튼 도르지 원칠라 렌센 나가시 뇽아
1: 얘가
0: 아 사체 건강인
1: 바르둥그리
0: 바르

0: 디지모 야 디지모 아 어떤나 샤트름 집이 이게 있음 강라 오그나 단트름 집이 이게 있음 강라
1: 그거 정 나로 줄이구나
0: 아리 구나 샤트름 집이 이게 있음 아리 뜻은 뭐래야 더니 오그나 단트름 집이 왔음
1: 단트 야라 La churi.
0: Yara la.
1: Ah.
0: La zina. Yara zina zinir.
1: Yabtigh.
0: Ah, yabtigh, tani.
1: Rabtigh re.
0: Rabtigh, tani.
1: Labtigh re.
0: Labtigh mar.
1: Ina, shamcha re.
0: Ur. Yabtigh, rabtigh, shabcha chur. Oh,
1: Ну, хайл дерон ди, лу хайл мабди.
0: Махига. Я махинан чо каркун его. А, лу хайл дерон хайл мабди, сем канкер дерон коншан мабди тендер.
1: О.
0: Ара, так умню зык ты шайна.
1: Тера махига сем канкер.
0: Re ya ti thoni tani koni chertano ta khe gaya rgni chewar nga khe ga
1: doko da thal zo khso na tin chure
0: da tani
1: da ka
0: chamar ka
1: ha
0: soar ka soar ka na tin ka zoar ka na tin ka Ya, tani tachi kuni chertang nu ge kheta khig ya.
1: Chizitara.
0: Yo pasam ra me pasam.
1: Wo yo pasam ra me pasam. Todo putang wa kukun.
0: Ya, kumanyong ni cho karkun ye sad ge chi.
1: Ya, chi me pasam do kono ne khik ge shatan shumare.
0: Me pasam ta ge tari ya. Yopad gara mepad ngi cho shay tanu lakhe rafchen homo ngaji yota mgche mese kumo ta yonaz gara menz ngi cho shay tanu ni shay tanu di yopad samra mepad samg nang lakhe rafchen homo ngaji yota se koga ngi cho mese koga oli mkhiga mkhiga mkhi nang cho karkun ego
1: oya
0: Lakhi Rafchang Homo Ngaji Yota Nikchami Saogun Chwa Jamur Gomji Yota Ndoinjami Chakto Akwar Chawur Goji Yota Ndzamjami Tanri
1: Hori
0: Agu Ta Saozg Ma Kunang Ichu Org Chikshel Ma Kunang Ichu Org Chikshel Ya Lakhi Rafchang Homo Ngaji Yota Nikchami Saogun Chwa Jamur Gomji Yota Ndoinjami Chakto Akwar Chawur Goji Yota Ndzamjami Tanri
1: Mm-mm.
0: Ya dopo chode moyna.
2: O demo yinde moyna.
0: Demo dopo sacha ganzu ke nyanga cha ser nani ngo tris gan do dis gina.
2: Ngam choso gi yin.
0: Choso ge dopo nyanga cha ser.
2: Nyanga mangzong wa ser.
0: Mangzong wa.
2: Ah.
0: Am choso mangzong ge ni.
2: Oye oye.
0: Re dopo mangzong wa de rang len sen nga shik tong dor ga sa sha. Tani chon na to az gar nga ko di jo che re jin yong go. 아구다
2: 고타 고타
0: 저 안디 저 동무도 캐진다고
2: 아
0: 리 하르집 근저마 캐스키 체클
2: 리 하르집 근저마 캐스키
0: 리 하르집 근저마 캐스키 라와 아르
2: 아리
0: 난가로 아리 라와스 렌담노 하정득 야더니 저 지만윤고
2: 야야
0: 중국 타이톡 중치를 비셔강강라
2: 중국
0: 타이톡 중치를 비셔
2: 양치를 지금 없이나
0: 중국 타이톡 중치를 비셔
2: 오시 다다지 히지 말은 넌좀 봐 히지 말해
0: 히지 말하더니
2: 아 뜻을 못 잡시다 히지 말
0: 야 니는 저 갈궁에 있지나 지가시들이 진당을 지겠지 아 그거 주 다스터가 좋아하면 뭐나?
2: 어예 다스터도 뭐지 근데 맞지?
0: 야 디나가 저 가르콩 있지나?
2: 가르콩 했다.
0: 야 중국 그 타이톡 좀 치르지나? 베이징, 상하이, 텐진, 중신 너지 오르고.
2: 어예 어예.
0: 알레. 야 디나 전이 저와 선바모님고.
2: 어예.
0: 점 저와 선바모 막지 뒤친 중국 그 막지 뒤친 남자, 당지 뒤친 남자, 야튼 뒤친 남자. 네 공급 정보 망종하고 다 카프르급 다스터란다 그지도 와그맥 디젠그 카프르급 길름데 차타 니나 니다 크게 공니티노 그 중국의 타이톡 정치를 제나 베이징 상하이 텐진 중친 더지오리 도보 그 길름나 냥기오나 주 타이톡 정치를 제나 베이징자 상하이 텐진 중친의 조리 디안치니 다그 먹즈 디첸자 당즈 디첸 예튼 디첸 조이나 먹즈 디첸이나 야프 시흐치그리 당즈

누구 족보 남바 나가 시코너 더 마토 우지 렌센디 냥고 누구 족보 남바 게라양 저한 저고 누구 갑톤데 다랑랑 그 저와디 지그 사우이 년 네 롭중이 인디나 니니 테나랑 수진히 그 고르랑 그 디진트 냠주고 메니 야 디진트 히고니 초아가 전인 너무 그 저와라 카르크리오 그 디진근도 저런 그 롭중란데 이 어떻게 다주 하정가 챔보리 야 족보초 데모에나 喂，阿古哥。

0: 아키가?
1: 무시고다.
0: 대무전선 아키가?
1: 대무전선 동은?
0: 동.
1: 동.
0: 동. 동 말. 디나 강통즈나 쳐즈그라 강통.
1: 강통즈? 동우즈 정상.
0: 동우 정상 정상을 뭐래? 대무전선 정상이야. 오. 정상이고. 다니 잠수키즈나 아키가?
1: 양츠키즈나
0: 야드니 도와 흐슴바 모뇽고 아브조 모뇽고 도와줘라 소야리라 중고 공천당 남글로 즈그즈
1: 아즈 세글로
0: 중고 공천당 지고 야크말
1: 어
0: 중고 야크말고 당즈노 아
1: 지근이 흔히
0: 아 다니 지근 니흐니스티 리타니 다토와그 시터
1: 아덤바치치
0: 리 덤바그 시터
1: 치가
0: 치마르 니흐즈르 니흐터
1: Нихэсэм.
0: Нихэсэм. Ари, чихтон гэбжа нэшкэлүүгэ дадэм бага си нихэсэм лэла. Ари. Ятуар ngао мэнюнгу.
1: Я.
0: Трахи тэгжэпу кангэн рэх? Трахи тэгжэпу.
1: Трахи тэгжэпу. Корлу, сэрня.
0: Корлу, сэрня, бача.
1: Pacha
0: di
1: hoi
0: ye dhig jamtsin Dhig jamtsin Tani?
1: Tongkar
0: Tongkar Tani?
1: Korlu
0: Korlu citang mo si dachi?
1: Sernya
0: Sernya ra citang Tachi citang zga huayui, paima, dh, tongkar, korlu, jamtsin, xernya, tachu citang, dhan citang, takar zgo kya. Xernya, jamtsin, korlu, tongkar, dh, paima, huayui, tachu citang ta. Takchik.

0: chen damdugi tang. Di golmurka sonda yung chi ta nimaaz takib chel dali, yang nye chizu chel dali, kte juy dali ta chotun dandai yungs yuka goni ta damdugi nung tamuzi gaya cho khuenda cho ta ta abdi rong shayna damuzi gaya.
1: Kwa zhen qi, re shunye cho tangdi lin cheng ge canba niwa, jian cheng lun zhe ge canba nang shi juyi le.
2: Cham hun zang pu ngaka go mhar li, cham yu xeer che nim zhe thang mar dan.
3: Ya cham mong goon zhe.
1: Re thong mar gen lak, jan cham roh chur ge ngoo tang. Yang na, di niwa zu, shok gang tan na ngoo yon yin nang, di shok ni kab dar yin na.
0: Oh, ya, go song doon de ba. Da, shok tang ge, ya cham roh chur se ko nong de, tab dig shan jo jina, ya kub ko song da li, da, zing no ge, lam lig zi tu che zi ji na da huan ju la ga ke yu nu ge jie meng a da ke ge cha qin dang ten song na a da dou de men a ti ren me ke ngo ni song da li da jia chen o lon zhe yi ju la a da li ci da ke ka ma song jiu ten de zhe ru yi ju dian qin ni song da li da ni ten ge jiu ten de dang bi li tu ra jia chen ge xia xi yi tu de ge cheng ma song da li da qi yi jia chen xia xi ge neng ge xi 수치누가 낭튼득득래 그거 낭튼 수고나니 수치 세지나다 후제멍거 케건티 송추이 주래 다 회진 주지나 처음부터 세지나 다주 후제멍 진지나 뭐 주멍추 진지나 다 환주 글라칸니 카크르도크 아다 쮸튼드라 트드다 트드나 그거 다 쮸튼드 치이달이 주고 회진 주지나 점데 그 쮸튼드라 트드나 트드나 다 손 나빠 맨크노 나오까 맨젠다 다 디안치니 맨젠다 토고 다 사만 드사 야므르크 롱크크라 다 뜸뜨고 디노다 다 이런 거 개뜬 거 송 개간티 치 송치 고드 마시 치 다리 뭐 좀 그 심 뜨이 마시나 다 거기 각 요떠나 송다 각 메노 각 요떠나 송다 다 골무신 다리 좀 스발라 주스 각 디노다 다 거기 개간티 송치 위 맞고 마트나 송다 다 정오 정식 거 송다 이런 개간도 송치 위 맞고 디 거기다 쳐서 세지나 자트모 럭준도 송다 다 다 니어 층마 다 제 요나 죽고 제 미나 죽고 정마 자님 정직 그 고니 송달다 자틈 그 탈음도 고추이다니 어른 그 캐건데 송추이 주라 쳇 그 송달 쳇쪽 그 정오 정직이라 단디 고인도 제지 제일 같은 주 쳇도 다 자틈 럭추 세컨드 무 다 너무 그 리지도 요통도 무들이
1: 아제제 디나 슈니 겐라께 잔츠마 로흐추르게 이즈타가 능퉁게 슈니 카다레이나
0: 야 데노나 다 자츠마 로흐추르게 데 안다타오진지나 다 동화몽 진튼 자급게 아 디 자츠마 로흐추르게 다 첨따라송나 디 아나몽 진드 아나몽 진드 아 다 능시글라칸 조지나 쳇드 치글라카니 다 자츠마 론드레 디징게 좋아하고 토니다 다 춘디 자츠마 론드 다 자툼을라카냐 나튼통 저저 다 머시사도 뭐 몸보면 보잖아. 이런다 자툼 론데도 쳐지잖아. 다 정마 자툼을라카냐 나튼도도나 다 카퍼적지. 영나 타이퉁을라카니. 영나 달음 그 쉐트 몸보지 달리 다 자툼 론데이나 좀. 영마나 아니스 용이다리 리니카 용이다리 자툼 론데이나 아제메크가 아니죠. 런데네. 셸리 그 자툼도 만나고 저 셰라 런데네 자툼 만나도나. 회진 주지나 시송에다리 간자드진 죽고지가 간자가는 다 나튼 죽고지다 치디는 머시디나 다 치디라카는 나튼 레레레레진 나튼도 감먹고는 치레레레레진 피아리 다 간자에게 치냥도 꾸냐니나 마니네 가스 고이터나 다 치무즈 그 닌카요니나 너 가스 다 회진 죽고지나 고르무 치통노 치는 그 도무주 가 간자에게 죽고지나 다 그게 진우티 치티다리 차드인 드멘드티 가스 다 고무 마시나 단 더즈기 데이 치다나 우지니 투 고무 마시나 데이나 초랑 그 케컨티 데이나 송추 토너 세지나마 요나 치키누 간제 이게 디 손다 춘 도모디나 디라카니 고팅 라카니 투 요나 로코 라칸 도모이나 요 차트무 니에 마토코 세지나마 더가 치키치 니 유진 달이 그추 렌데메르 더 차트무 론드그나니 아니야 문지나 다 차트무 그 이르그르 Chertang shan juzina, chatung yirin the da chertang chelig managum the jumato ranga kang kina, the chatung yirin the shig suz, cheta suz sejina, da mamo chamkanga shetina, tumer sting jugun. Tikana, nipet, da donyong ini, nantun digi, tama digi dali, donyong, amilsikun kagi, nanga tungi dan jugun. Tinana, chertang chili managina, the yuka chungjimal. Dikuga, dan the machisundale, da chatung yirkulakan chi shabshikun.

0: 디 카코네 카브다즈긴네
1: 오 야야 얀도즈 봐 야야 다 타마그 첸세 따라 랑리 오크 데크른드 다 용츠크 킬랑군 우타나 쇼웨 다 다티와트 파츠르 롱우 트기지르 니위 로지오노 토무즈르 롱우 트기지르 니위 페지그 고름 촌드니 다 데크르그 리그데요 마쇼 그다 헌조지나 위쯩가 아티 하무 자키쇼바 아 데이진트 캄그 남트르 참 암도그 남트르 라스 화단도 무글리디 쳇차르그 쇼노 어떤 때는 뜻 따위 로지 랑샹 아 리디 펜션 수화가 랑리 워크 데이크른데

다른가 어쩌고 로지 이차 그 라간 스티니오나 이토라 콜리지고노 그 다 잡샤 그 잡시 중 댓글 그 잡고 놓다 바실 시지 노르장 가득 단데 건강나 오크즈나 레선 양축은 잔노 그 동장론 연치 그 가르치 디노나다 쇼다 오크스 다 뒤에 한 체크 갑투다 양나 딜리 한노 그 이차다 그토나 다 오크 댓글 그 중 너무너무 잡당 아직 그 그 팀 메이크스 맨도 좀 생겼다 지진 노르정도 이토니 때문에 소나요 그게 다 로지가 이상다 그토니 칭아키 로다 오크다 제동 장롱 젠치 그 가르치 그토나 딜리진 더직 그 돈바 요 노르진 제시 노르정 그 제와블랑바 올랑비 도줄 아망남기 아들 함은 보바양 차우즈니 다 특히 저고무 단 디노네 테나다 치르히 특거드나다 디상지 잠추고 갑토티 아지 함우 슬군은 덕은 보스탄데 쇼니면 세크 너무 그 잡동은 안 반다 영적요 바탕 다타위 잡동은 안 반다 그 다 지지 노르정 잡고는 뜻하고 이특게 데이노 좀 생각다 이층을 아까는 데니 손나 지지 노르정도 오크 다 데크 그 잡동은 그 노그 중 지토마을 로다 오크 다 디혼 치크 잡시 중 다크인 조제 통통 겨우까위 난자 디만 치크 디르 데이터가 초도 다 강의 잡시 중 강의 초도 다크 이청 다크 초네 다가면 뜨 당을 진짜잖아 양지 지샷은 담은 마요 그라 도무들 데노 좀 생각 지지 노르던다 아 지금 이청 그 초네 진학이 놓고 다디 현재 그게 다 지샷고노 니 그게 잡지 책이 잡지 책이 그노 저들이다 옥 잡시 중 다크 초니다 도위 컴 라스화 처음하다 지지 노르던다 잡고 그랬다 다후인 조지는 아직 하무그라 지진 노동도 잡고 그 대행직 그 자기 쇼박을 잡고 그 대위전도다 남터 참 아무도 그 남터 라스코 망하지 그 잡고 그 다디니 뭐 세크 저도 그잖다 지질 노르정 세고노 자시 정도 돈다 데크 그 리디 망하지 토토 숑구 티카와다 잡고 노고 영 정도 그러고 그 다후인 조지는 다 자기 쇼파다우 좀 전지나 노르지 토니 파츠다 지진 노르정도 정 잡고 노 돈을 그리 다 닦고 그 지지 타샤게 용 얌바 라 잡고 욕거다 로직 토크 샬레오나 지지 노르동 코나 잡고 노도 모드리 디헨치크 감슈크 남터 참디 소는 주지나 토동 그게 쇼고트 타조요 타시 용도 지지 노르동 코나 이니 도 모드리 아 다티 맨첼라용 공기 지 타시 용 얌바 쇼라 욕거라 다 토동 도 모드 데이젠타 암도 그 남터 디크르근 좀 코니 때다 레콩 거롱 건 첸다 암도 그 라랑 타시 쳐 너무 니욕거라 디는 거롱 건 첸그 아데근데 토동 쇼고트 타조요 그치 지진 노르정도 잡고는 또 못했다 지진 노르정장 공부도진이가 잡고 그러다 조다 지진 노르정진이 잡고는 또 못했다 대노 좀 생각다 네 지진 노르정도 도군다 지금 다 이청 딱 그쳤네 어제 댓글 그 잡시 좀 토마레스 뉴아무 잡자치 그 다티 한치 그다 저들이란다 어제 댓글 페이지 그 고름 그 촌다니다 지진 노르정 그 댓글 그 리디 고르 토동 쇼고 타조 니왕 니진 토니마 세크 다고인 조진 아치 사무가 아니 원빈 동거 쇼한데 도고 내용 시게 니와 아까신 돈이 도모 그랬다 다고 그 디크라심 지기 그노 지기 심 지기 바 마즈 그 다츠다나 다 원빈 동거는 그 원바 야르 사무 쓸고노 그 너무 그 단측 그 만나 스모노 안 도고 내용 지기 노르동안 대왕 이치 욕스 대유진 뜻다 아치 히스 따라다 아치 사무 따우던 손지나 그게 단측 그 롬즈도 가단 돈용 자히즈니 너무 고럽소는 덩근어난 원비산도 젤리심 바지 하모스 하모를 끌세고 너무 좋았송 대터나 원빈 덩근한 거 다 원비산들이나다 젤리심 부는다 하모를 끌이는다 그 고름땅 양나 단치고 만나서 군도도 군도 칠가송 고인족지나 원바스 군도 따위 단치고 만나서 칠게송다 대비진도 잘라도 군도 칠게송 하모지 군도 칠게송 더 참아요 태크르트 지지 노르동안 대와요 그드니 너무 같은 동거네요 그 다뜻히 요건으로도 후인족이나 아단 원바이나 원바 방림 좀 봐. 원바 방림 좀 반다 동도 지지 노르던 거 담지 그 전에 원바 방림 좀 봐. 세르고는 너무 만나지 요빠. 다 아름지르숑이 아름지름지름지다. 시 샤코는 원바 하지군 돌. 되게 녹성. 아 되는 게 잘로 세르고는 또 노르던 잘로. 아다 노르던 거 만난다 아름지르숑이다. 노르던 거 녹성은 아예 나스. 아 디엔치클 하모인지나 다 인트람. 인트라몬드 바람기르숑이다 사무슬군은 디룩송은 아니나 슬군은 너무 다친동 큰다 욕그지 단다도 근데 댕흥 이니 오마가 와그 다친든 르크세주 까무르타라다 너무 그 다완동군으로 욕그지 디한치크다 사막인 첸스 따라다 다징이 공리샤빠나오지다 논용 자히 슬군은 디카우크 아지 사무 잡고 있까와 자시 용 끈득 잡고 나라 그건 원박은 돈

0: ngon bin dong gnon na ngon bi san de jali chimbal hamul kare yono to chyo sum kuchir din nang ge kchu ge kchi tab tri nan da da a jong sha kuno a deyu jin te kchu ge de la tri nan da to mo ma zin da chi jin or zan jao ni to mo tri da khwen jo jin na de rang chi a ta shi jong jo chum ge den yin ni gan ta tang jin ara da khu ngon ba gen don chi re ngon ba gen don chi gen tang na ngon bin dong gnon na da yang chi jin or zan jao no to ma ge shong ge da no to mo zeri Tehin tu jim sengita chiji norzang sirgu nuga di tamjil nuk tukunda ta oche dekir ga yikchang taka chuni chi nga khi yimba tang chabja chi khi yimba Tehin jim ta oche dekir ga chuka ligdi maa zikti hui zhigna achi samu tawa Yang na di kamba ga namtar cham tawa Yang na ribkong ga rongo gonchi ni shong nuga namtar tawa Ndamu maa zika ta kaga tukma chupko ni nizong te ta peji ga korungu chuni ta Niwa ngichin toyo ni
1: ᱛᱚᱢᱩᱡᱨᱤᱭᱟ ᱱᱤᱛᱤᱱᱟ ᱛᱚᱢᱩᱡᱨᱤ ᱨᱮᱨᱮ ᱨᱮ ᱛᱟᱥᱤᱜᱤ ᱱᱚᱨᱡᱚᱝ ᱜᱟ ᱛᱟᱢᱡᱤᱱ ᱫᱚ ᱛᱟᱥᱤᱜᱤ ᱠᱚᱱᱤᱝᱤᱥᱟᱱ ᱚᱡᱚᱨᱟᱝ ᱨᱤ ᱚᱠ ᱛᱟᱥᱟᱪᱮ ᱥᱩᱥᱩᱞᱟ ᱛᱟᱨᱩᱱ ᱫᱟᱱᱤ ᱪᱷᱚᱢᱟᱜ ᱥᱤᱜᱤ ᱱᱟᱯᱥᱤ
0: 다 회인족 지난데 야쿱 그건 또 당나 야쿱 마타로 그 회인족 지나 다 야클 대비전트 바르마 로우 다 테자클라스와 또 뭐가 디토그 중국의 야 대비전트 올 다티 한식 중국 머리 중앙 다 담진데 다리 오거든요. 너무 샤고기야. 대단한 대선진 어떤 그 담진데도 다시 그 잠불은 게 이쪽 소소라 다치시면 너무 더 대한식 그 시작 그 그건 또 당나요. 다시 지금 양수 파르 그 샤파타나 이 요르나란 뒤에 담진데 이런 자 욕거지 대진데 세르나라요. 대통 찬다위 담지 그 다 사원진은 다 너무 욕거지 대노 좀 생각다 더 담진데 다 잠불은 게 사체 소소라 다니 너무 더 대인도나다 참하게 단대 심지기 그 고름 그 톤이다. 되는 뜻다위 남은 게 이제 소소나 따라오는 건 너무 담지지. 도물 끊니 쇼니 나아지다. 디 콩다 못 살자 그 뭐. 콩다 못 살자리 손지 가왔다. 심지기 바 고르 그 단대 그 콩다다. 원이 쇼니 그 네네 다 뜻던 동 국이야. 아, 다큰 주지나 리자준 그 그노 도무 그 디 담지라 심지기 그 끝이 없고 된다. 담진도다 도동 쇼사우 간리다. 오중가 마리 사전드니 쇼즈 마리 사전드니 쇼노가 접실라 크게 치도 고고 그잔다 마리가 퍼성 응가 사전드나다 도무가 응르진이 오케스다 시지 노르종 서고노 담진드다 마리니 쇼어 마슬 다쿠 그간다 당나요 사자 탐지 봉인든 지 오케스다 회진 조지나 다 시지 노르종 총 사우자 큰데 옌스 아다 인 총하무 총 사우 좀비 질 서고노 데 옌스 아다 그니가 년터 디스고 법정 그 후간데 옌스 인 총하무 공라 퍼센트 데 옌스 다지 Jakang was in a gong pergon bazin, Taku Gombazrako, Tata Lasqua, Tavian Tata, Chan Yi Zon Dayens, Tata Mugak, Sajamang in the Yokus, Tim Tekada Kishakunda, Takatu Tata, Kangarambu Chitang, Trininogan, Sajan the Nitamji Tashongs, Tenda Jakarni, Kangarambu Chilan, Jakur the Yongun Tomo, the Chitlpa, Manga, Nari Sajan Dayon, Dayongi, Tata Katawak, only Shongu Tamjin Tata, Jakarachir songs. Jakar Chiri Songta, Jakar Tamsig, the Tamji Mangara, Horta, Nawa Sanjua, Chijong, Tamji Mazgan, Rigi, that Tomitan, Tijinita, Jakar Nita, Yangchen Dalang to Sosula Tarson, the Gunu, Tatomus Nongokum, Tadu, Ta, Ojong Ari Nishon as Gunutar, Tati Hanchik, Yankurk, Janishonas, Jinjar Karma Katuteta. Tatamjin the Shonazi, Tatamjit the Shonu take Kudoshimaz and Pokuta, Tamjin the Shonazi. Tak Haig, young Tamari, Tendawaka, Jakar Gershik Tamjikatuni Shonu Tamjitris, Jakar Gershik Tamjikan on the Shonuta, Jinita Sanji Chilik Tamjikatulandri, Tanita Ramjirim Chitan Zalangi to Sosola Tarson. Young Kachik, Tawajambar and the Wok, Turkan Rizna, Ojung. Dal hasa zong chilgi chikhir zong sirgunu, daku kagantatan chikhir zong sirgunu, tanada jomba zong tsozi ni tumu dewa zogumu. Dewa tani shong aazi wuk tamjiti, te ngara ngisi jik songa yungi, jik songi rata jaga dewa te daku daga jakikin jomba yichun zogu, ta jomba nyamu wuk dewa zogunu rata, jomba zong tso sirgunu. Dewa te ta tumu ziri, dewa ti nangna ta dewa ki takatana tsozi ga chong chong zogu, tsozi baima ga yabtang dawa sirgunu, ka yi tong kirga yabtang dawa sirgunu. Takang starting so tata 디 지진 노르든 그 담지 그 존나 샤고노 그 배말람 추세 그노 좋던데 인스 데나다 좀바 좀 추고는 그 니트덕 담지 보고 냐 사지고 그 원칠 아다 냐 사고노 좀 센처도 인스 다 콘초 냐와 방림 좀 바실 그노 지진 노르든 그 담지 그 디지 바인스 디지 바인노 그다 코치 냐칸도 도고도 세스 지니다 니케 냐카스 지나 좋아진다 다쿠 그간도 도나 그치 냐카사고노 도무즈리야 데나다 그쪽을 사자더니다 배말람 추던 인스 지오 바당더니 다 야라 지가 용나 저 사사기 쇼부 사용나 더나 차원 디비도 연초함을 나스과 하이니 마라와 용노 차원 디비도 어제고노 대형 인전 요구 대비전 따다 그쵸 연바 종수 그 같을 때나 다근디 포증 그 국가가 강영수 그 당가 생활 강영수 그 시그럴라 송도 또 무슨 자 어떻게 어떻게 지셔주다 지지 노르승 그 포증 그 국가 인스국 다티 한치 그 티야라 그 능제나 소나다 약글 함무즈 그 능치지 노르정 그 마임 그 치지 노르정 때도 것다 스마이 구트 타츠다 가츠무즈 아주 치지 노르정 그 남틀 그 토나오는 거 가츠무트 라인사운데 이제 예니무 체크와까 도그 토트라 다티 체데 그노라 아양스 때 마라 아랑슈나 어와비오스 그 노그 토모 그 티 응르진즈 난다 토모 마요키야 아 테노타 양 좀바 총총드니 쇼아 그노 토모 샤츠 쪽 아초 그 담진데도 것다 아 다티 사무 샤주진 그 담지 거르 데토고 사무 샤주진 거르 데토당나다 너도건 내용과 그 도동을 다 진행이 고니샤고노 야 숑즈 들고노 도무 같은 돈 간다 도무 망아고 그 강터 도무 그 제지 그 콘도 돈데 도무 다츠 망한 돈 거니 도무 들무 어초 그 리조스 좀 망아고 그 옛난자 데크레션 좀 그노 망아고 그 안도 돈데 숑사우 카니 숑즈 간다 니 흐슴 특한 거 좋게 숑즈 그 요 계정 그 담노 흐슴 특한 거는 그 숑즈 도무 샤고노라고 대한다 나는 그 따뜻한나 치더다 너도건데 다 파치르다 아주 가게는 그 간질 그 돈이 상다 다 간질도 다치 과드게 따라 용나라 간질 그 놈이 가나오 그 단다 너와게는 난 너와지게 놈 나오고 너와지게 놈 나오다 다 과드름 봤음 그 놈이라 단다 지금 하키기 잡으려 단 너한테 하키기 잡으려 된다나다 단다 그 아직식 그 담지 그 놈나 요노라 다 간질 그 너한테 니 강아지 그때 뭐뭐 그때 딱그 어찌지 차가 간다 떠나 심지 그 까무즈 그 놈다 그 때는 다 딱그 이 토나 오는 그 이 토끼 지차 칭 하키도 간지 좀
1: 네지
0: 아 대인도다 간질 그때 너와지 그 놈나다 너와지 그 놈은 너와 맨치즈 그 놈 디노나다 담진다 쇼다 오케이 대는 더 따위 담진도 돈 더 원래 남다르다 다치 코니 샤코노 단 디가 응이 따따 샤코노 다 그 간질 그 톤다니다 쇼다 간진도 원래 저와 당냠도 다 받치로 올라 다르소 도모즈리 디 한치 그딴 디가 공가 간다 당나라다 단질 그 톤나란도 뭐 이니 오고 뭐다 혼족제 타마기 히노 그 하성 측흥 하성 측흥 간능나 요노 더치지 디 한치 그 치르 송아와 저 성기상 정화서 그노 디근 잔노 그 치르 송아 간능 담진도 요니 도모즈리 데나다 마른 그 따따나 단데 그 쿵 다치가 공인도 그노 도모는 좀 사기 쿵 강레즈나다 바칠 간질 그는 그 너와지 그는 그 너와 맨치지 단대인구 단 더그 담진도 돈바 그강이스 요새 지라 송노 도무저자 단다 시트가위샤나 그 망조 카던 돈도 바타테나
1: 지지
0: 그 콩카르 들고나 단 나는 그 다치다나 다 콩티 다친도 뭐 망한 돈 큰 욕그라라 다 간질 그는 그 너와 맨치진 단이 송그 바들고노 더 내는 그 다친이야
1: 지지 야근에 송노 그 담진도 티 남즈가다 로리올라 따르즈 티 카코니 초 지 심지 그 가이오너
0: 콩다 초그 니 간질 그 토큰도 한치즈 더르즈니 당가는 근긴 좀 떠터무 텐던던 더 남즈가 따르즈나 다 오초가 간질 그는 그 너와 한치즈 누군데 다 올라 남즈가 지르노 티 티츠터 쪽고무 테스터 쪽고 떠나다 가치 팡팡 막는 거 같이나다 가치 팡팡 막는 건데 욕기야 단데 잠부 가와 지르던즈무
1: 하지
0: 단 너와 저 왕부 자살근 다 왕부 자살근다 왕부 자살근 그 드니쟁근 너와 진도군데 가르쳐 판타마가 너나 가토데 잠부 갑데 올라 지르던도 사오 된가요 고무
1: 하지
0: 담진데 이토니 올라 다르주다 잠부 갑데 스타 잠부 갑고 다 조트 손데 생게 응아비지 디 셰트크티 소나즈기 노타 응아는 그지 사소가 많이 타라다 컨트 잠부 갑토데다 너올라 지르던도 다 도무지 런도케다 타마르토요 요즘 리존 심지 빠게 너나 타모 그 타완도 큰다고 그 타콘조지나 어떤 약근이가 사찬 담들다 그 담데비 사찬 데인다나 그니가 이톡거니 제리 그 로지다 마숑 공아영 아망춘나 반스난 롱욕 그 반스난 롱욕 어떤 요당나 약간니 숑위 나타위 담진도 돈데 원칠 능토니 아 이토니 마터 공아 능토니 올라 따로 나라 당지르고는 도목 다운동 큰 요고 뭐 도목 다운동 큰 요가라다 도도테 뎅근 강라 메케다 도목 다와도 돈당노 마스토 요지 접시다도 메케 된다다 접시 요노 당이샤고노 가서 통통하게 노는 너와 이제 완부자 자타르근

0: 오이가 저리 좋고서 어떻게 또 저랬던 것들은 단 디감더니 종태다 올라다 지진노르든 그 담진도 돈다 다송즈지고노 도무들이야
1: 제제제 시기노르든 그 남튼다 타선이나 도물 다 유토니 올라다르노 그 지그니 다 망토나 치기 다르칩 송스 Yana tachi Montreal tarkib shonon de gorum data majni rigni ransa jendin girjug gorum te yenge rigan la tung itni kavdazgina
0: ri ri tachi sha kontar mo ma rigni ransa jeng ge tongsa chi rigni ransa jeng ze gunu ta do ta tang itna rindo ki ta chadga na ta tachi koni so na namjin ta ta tamjin ta jambu kam de zong te yik thoni wala tar song ge tanu ge jigni and among chula chike tar chu shong da te to mo ge chabdul shong su ge lam do mo cha ji okun do ko mo chige chu re zna da ni da chi koni sha sam ba nang jin ta dan di cho ge chige nor zung tam jin do gun da da gan jir ge ta chi nga chi ri gan jir ge ta chi nga chi no ge ji ni ta chu ge okun dan di ta jing sha no ge dan jir ge nang do mo tam ji ni okun de go no dan jir ge cho na ni okun de go no to ni ga re da da dan jir ge cho ge 내가 그러는데 다 그들이 다 지잖아. 지루 송아 와. 지루 송아도 다고 그러는데 아직 단 지르게 쳐고 지루 어떤 바가 나나요 그모. 또 남자가 올라 지르게 되나다. 지루 직동 지자라 그 담바 그 응나 지르던 거 다도 응나 지르던 놈 맞다. 시트 그 뒤에 남자가 지는 게 스타 좀 맞다. 다도 지차라 그 내가 못 그. 또 지르죠. 지르켄스 그러나다 그 저신 그 전화 쳐서 그러나다. 약급 좀 관보 반드다 하는 건 내우기 샵당 오기 로자와 흑지 개송 첫중 종리 비위 화지 화지 지리자 친코 관비들 칸도 저르지요 대나당 인데 자르자리 송리 타도 그 점진 남은 송 타도다 개송 첫중 종리 배와 결국은 더 자르자리 송리 단 데라 지금 땅팔로 자와라 개송 첫중 종리 배와니가 니스지 연문 디토가 땅파 첫중 종리 결국은 너무도 임 뜨글라카나 소파 망아기 요카라다 나랑 따츠타나 다 첫중 종리 배와 더도군 더다 아티튼고 부근 나라요 그 따티가 아까 그 담발로 자지고 노트라니가 니스치긴 고스 니스치 옌당나 다치로 직동 직자라 급지 담바가는 그 성 그 디와티 그 성케식 송 따나다 티하나 지르노 코트르 테나다 사무키 샬 송나 치드르다 지루 송아도 도도 디루 직니와 가운데 다올란 지르도노 토모즈 티토다 그 성 특강 용특 그 신우 그 성 특강들이다 그 성 특강 다 사무키 챤스 따라 자 전부 홍튼도 지암친 그 지즈베다 그 성 그 녀싱 그 토나 연든 푸트 송아 흐뜸 비스티비야 블라마 담바 치치게 보던 미공 혼친 혼친 흑자정이 관롱기 야크팅 관보 냉극한 전부 늦춤 가라던 올지 로자와 기본 혼튼지 망일 퍼피 중어 겐드네 제디 틀컨토 겨친 시테탄라 파포즈고 되나 파치르 혼튼 로자와 상그 총로도 지로 직동 이자라 집지도 무가 당긴 증거는 따라 사회 특금에 그 뜸을 뒤엔지 그 크성 지로 직동 이자를 특별히 행하고 때 와일라 로자 후크 송즈 되나다 디르 직선 바그 디스틸 그 종슬 식점 다 도무즈가 다 파치로 올라 제탕 집반도 그 흐름 착한데 대인도나다 정말 챘다다 더다위 간질 그 토나요 비담질 더직지 디토다 지르크 너무 지르니 올라 제탕 지르니 그 토나 단데 정말 노르든 담진도 어떤 데누 섬 쿠그능나 지루 돈비다 앞자랑 앞정 앞주니 도무즈 디토나다 노르든 담질 니 어떤 대인도나다 더다위 지르크도 올라 제탕나다 지금니 전직이 치 찬년 그 값도 됐다 회투자 티카와다 인디 산지기 제르부터 쪼고 너무 고스스고가 너무 그 고스스도 요도나다 산지기 제르부터 말아 회투는 나온 거 같고 됐다 단어는 담진도 말아 찰리 다 라마기 위신이라 너무 회투는 너무 이지 특히 망초라 차트 차트 그 랑지기 디 한치 끝으로 그간다 원친 말하니 원도나다 지 다 치대고노 지마 담지고노 치대고노 다티 망초라 송 담지 세고노 그 너무 그 년나다 마요군이 도무들이야 다 원칠 상지기 지르브라 단도 뭐가 망초크 담진도 뭐 망하다 망초라 송다 담짓다 샬리 다 디 랑가 카소스텐다 따자니 텔라테니 초아로군우 도무가 레칼리킨 거 만나다 마조군우 또 다크 용트르 뭐 단하사나 타운지나라 라마 만너스르군우 다 탕카기 체르송 탕카 텔라테니 담짓샤 담짓샬리니 그 다트 가능니 샬 나가 아이언스 그 양아 그 아 담지셨군요. 또 무슨 뭐? 대인도는 어떤 누군 되겠다 성원다. 허성 측강당에는 제로 성아.

0: 담진다 다 아름지름지다 망쳐라다 지금 잡들라 당당도 너무 들이야 다 때나 다 지금 다 이토니 마라 잡들라 당당도 다 자꾸 단지 간지 등 단지라서 확인 없나 담진데 욕되니 다지 회측가와 말한데 특권노 선바무 망축 단디 지스테바즈난다 지마탐기 지스테바즈군을 단 더쯤은 더 송어 망토니다 회측자 아마디 담진도 샬리 다들게 잡들라 당노고 너무고 고름스고 가드리는데 봐.
1: 제제제 다 담긴데 몬툴라 차위달리 몬툰니 버스카이 흔데 쳔부지가달리 너무이노 고름고 촌이세게르. 다 지마이긴데 디크르그나바게 키로. 그다나 디크르그나반 데치게 키로 삼간다.
0: 제제제 너도 봐. 다 너무들 뭐래 땅이 공이샤코노 테헤름치 몬툴라 잡들라 소 몬툴라 잡들라 소나타 송그 송그다 름치름지다 저 데크르데 쇼즈무. 다 데컨드라 토마니 종티 다크크 넘버도 무슨다 예스치 마르다 토동 크게 쇼나 다 다크오쇼 데크르 토니르 호르다 아치 하무타즈감 손지나 크게 다크크 차튼 그 토나라 지기지 담진도 샤코노 그 히트트게 체니도 무슨 다 토마게 신노 그 몬비 종샤파 들고노타 그나 몬바게 종타 당 몬바 담지도 샤코 다 종 진타 종 샤코노 트레 종 상와디 종 상와타 다 몬바게 샤난 그 다 다크 야르게 샤난 강터 담지다 담지 샤큰티다 마라 샬린조가 그치 담지다 샬리 송다 건조지나 다 저우 보통나 했던 다 지나다 안알부동다 남지 저우다 카르토토가용 카르토토가용 그거 차샤 차주다 차 란주랑 데이터나 더 차송나 영 원박의 종 샤큰티 영 되게 와르 담지다 마라 샬린조가 도무고 거로도 데이터나 마가 샤꾸노 오치 아치 사무그 데크른다다 토통아 숑고르타즈다 다쿠크간다다나 라마 마니타빔 촌비 아망축 담지 샤캔반데 추그 담지 샤꾸노그 고름 드니다 아름지 판지르 숑고 숑나드 에나 셀고노 테앙타 타츠튼돈 카야마즈쿠무 데다다 타타위다 긴타 샤꾸노 지마탐 그 담지 샤꾸노그 그가 남바다 아름지 페지 숑고다 다 차우탕다 다 차우튼돈 차우튼 이등나다 유노르동다 위담진다다 아람바진다다 차프동노 이나지고노 도무고 타츠즈고키야
1: 제제제
0: 아 텐도당 아랑크티나 아따타 토동오 데크르셀고노 도무고 차프스즈 메크 지그닌데 타위 차프스즈 쇼동 쇼동나 크게인 담지 차프샤게 담지츠 고고 담지트 고동나다 지주 노르동 쳔보고 담지타 토메 근데 장군 도무고 제르브잔 디토크 담지 마 체리온타 아랑치름치름치다 크게 아 차프토이니 손노고 남바토무즈고 디 한치기다 타운테 데랑고노 쳔다타 하사가 혼조지나고다 네 성거 아름풍아 촌지나 아름풍거 젠크르와즈 군고 그줄 한번 속아도 그 한번 속아도 시기 로지라는 거라 그런들 아름풍 젠크르와그 원치샤 군우 쳐들잖아 그치샤죠 원칠 그줄 참아다 아직 세침대 군우 들어 다 안도 사기다 대 한국 과물은 가지다 하사나 세침 바즈네다 칠득 그 쉐고라다 송 자와름 투 득조라 젠나 담지샤죠 그 리카트 코날라타니 가서 군우 너무 그 쳐들군은 머디즈고 그모 대어치 세침즈네 산정세라족 세르 카이트 착기치만 좀 세침즈네 다도무즈 요크 도무그 머디즈고 대한테 럼풍젠 크로던 원치 세침즈리 세침 그 종초 총총즈리 다다 초그다 담지 탑주라 단디 그거 나무 차위 다 가서군 도무즈리야
1: 아지
0: 다 그초그 원치 그 나무 그 탑종 그 지지 노르던 그 탑종자 단디 마라 라마 마니 그 탑종이가 찍인지고 그야다 그 당선 그 간다더라 탑종 찍인지고 노더라 뭐

아메리키 중앙 막체 근거 치 지금님 자토터 조미게 베데 아메리키 선진 트럼프건 접든터 아메리키 마홍거 치 주진인거 세티티 출럽 제네종 에랑거 초토 거듬 게줄 사수시진스 어저바타나 아메리키 마홍거 에랑 저카등 촌점 사클게 비 저정라 거듬 시 틀럭터 시제 마슬 문터터 거듬 단클등게 미비 저정 청마 저콩테른 레질시 버 야큐르시진스 아메리케 마홍가 중앙 아마치 큰급샤지라 아메리케 마홍가 다즈비 치지그스므니니 다즈비 치조브질니니 워 아일랑란 초토 거듬시 틀럭터시 바다 카토테레 탱클랑가미비 저즌 야라 접철글라 람티기 제르다지 바다 탱클등가비 저즌아게 드지케 니와 냠브르시 오셀 닌딘 하투 틀렁푸가 냔실라 조미게 베데 아메리케 일랑건 초토 거듬 할수시지 마슬 호르무츤 초원거게데 겐진시비 앵이 속성머 자치 녀흐가 라인 렌지인셋

아메리카의 중앙 막지킹의 최지금인 자투의 조미베데 닌디시 GT 최우자등 가르마 시르니 등니조 아메리카의 막군가 야랑라 뜸르 시그마 흠가랑라 참푸동디 게슐 벵구 잠세르 아메리카의 중앙 막지킹의 샤지르 데스터 참푸동와디 예랑가 막군라 렌툴 쳔부 동던지게 마슬 디홀무츤 총극과 총든 저정라 잡굴 셰피 니바 제셴더 동진스르 Nintingatu, Ameriki, Sinzin, Telang Puga, Ameriki, Longchen, Kangshik, and Donzin B. Jan, the Tanglin Shek of Shadir, Tirgungazi, Elangla, Champ of Jabu Tunji in Batang, Sangin Yang, Elangla, Champ of Jabu Tunji in Sir, Kitaru, Amerika, and Elangi Kopi, Zoigum Jetuna, Tota Zamila, Marzani, Tir Kardumni Bachimbu, May, Elanga Tundi, Toti Nyamsel, Matabadis.

0: 文尼兹里的英文提名组成主持和尔和罗德里格斯个七七个三年扎图的总一个别的文尼兹里的这个别七年不是你的采用这个不同安尼兄娃里没东日俺家里这个电脑的活动没车几个东这个等价日子啦没不要这儿 文尼兹里婚书记多么记得正杀瓦达那采用这个不行为成了采用中瓦腾而东这个尼家阿不日的中瓦通过西游 인지 토토뉴 총 글레슈라 종접 큰거 치치기스미니나 저룹에 대해서 남들 저승 흘라 님들 아만년득 근 소콩서 펀딩 잠글 대바다 문너 저승 등거 저와남 어디인지그레서 저룹리샤지르 돈친데 아문거 게레하티 샹허르슈그제 저리 접진 참스 중아리 돈친데 현실시 비디촌너 저리 디촌식 등 가르마 니스치크 등레서 저룹리 남들 저승 등거 저훈거 가차 등리샤지르 저승거 이슈라 펀다 폭바다 저와 정마 대인적 인다 코리가 버츠고 네츠 중화 년시시 메시지 阿龙哥行政部跟政策把八家一个七几年的黑兰尼的比三级的主播的存地等下级了阿龙哥行政论亲阿拉个七个七几年阿门等三级的西巴等说你这活儿母子从个跟着日当错度个简直都等个国这个谈的追门的西巴马斯了蒙特的东地谈的追门的协议次单有子
1: 哎，啷个甚至不个别别日子打呢？八家一个小姐了，哎，啷个等阿门个甚至论亲个，自己几年阿门个家啥马斯卡特呢？专门去巴等，说个你结婚母子从个个结婚的那点子个啦，俺送些巴等个，也可不你个等等开个啦，送中些巴送那顿他呢？三七的吉利些，当我个你问别几等，差不多阿美利卡等个也是来进，他们这个生活里从个跟着这点子个来提别个进啦，三路东给是。
0: 这人个年轻人，接下来三十下场送，凌晨的中午这个班，下午人坐等个中午这个干课了哇，送那么菜场等个花灯家，打个了哇多几菜场，这几不打个了哇，俺这菜场等送那么人钱银，钱管家个，天南边，天南边这个专门办，他得没去。

0: 야 다들 최진단과 형님이 년큰 족보남바 최초대 모이나 다르타 최적과 년름된 연습만드는 총은 정족 년층큰 워크의 농촌지 와농촌지 번역의 다동 년층이긴 나 대공과 년층 돈쯤바 최롱조 마이긴 대나 대공영 돈쯤바 최롱조 마그 글레뜬 글레잉 제르가 동네 속글럭치 자논바즈 고드길리데 땅 와능 첸제 포냐게 렌첸디능아 체남바식 버링 르가세이케요 디나 참드닝 이체나마 대군게 렌첸능아 고드요 누글럭치 뜨 모초즈가 통통스기길 톰르 알마 손터치게 알랑고마 세르게 초르티네 레세르군우가 망레식 땅 알무 초땅 아르근진 타르니게 샤바르겐 부세르군우가 내양시 조마츠게 츠그치나 젠치는 파마츠 세르군우가 망레시 라룽 타르게 고가 아농 세르군우가 제르히 알마 레터치게 젠치는 파마 길라케 세르군우가 망레시 데비가 레터치올레 메톡게 아군 아군의 예진 노르레 세르군우가 망레시 Serchin tsutang of the Chinanig, or go tanker tunger, gajin chins or gunuga donesigi, go to sigil. Dina Tupuna bagayan tigungawan chinjaponya get tatungalin send the gel detang, sugar lachin the tug, aranga pama pencil tongue, tobu tumuswa, send them tonsilji, hunden decker samna young, donzambats herum domage, tug of then chig to some niggers and the narnatang, tug of then chig to some niggers and then tug, tug of then chig. Jisim nige rngaxim tiga kalimdani chenambi kapir lagini deyul. Dina deringa lensende chi tumar godi yonug lakchi lama suantar chikki alanguma sirgi chortina re sirgu nuga manglindagin. Ya dina tsamda nayang chukbuzgi galima kapir tonyuk chi chukbundiga kapir nilensigil. Wey chukbu chu dimu.
1: Oh, demo, good about it. Demo.
0: Demo in Dina to Pungumbu do Jigayan, Tigung at one change of Ponyag Lens and Dingo Samatra, Kapper Yungo, Choga Segil, Dina Tiring Lens and Dichi, Tumer Godio Nulchil, Masun Terchik, Alanguma, Sirke, Chortinari, Sergunugam Lende, Chises Galchiker Sanga.
1: Oh, get from a children and took a girl, the ship by what you pony.
0: Quadinchi?
1: He's never a general and get in Jamala to pony. He's never a good panamosan. I'm not the other demo.
0: Adi.
2: Yeah, Tina Chori, what is it?
0: Yeah, Tina Tangajima Galin Sanga, Rivandayo.
2: Oh, yeah.
0: Wait, to put you demo.
3: Demoina,
0: Johanso. Dina, the Gungalin, Sandy, Chi, Tumurgo, Dion, Lachielamaso, and Turchica, Alanguma, Sirke, Chortinaris, your Gunuga, among Lindayan. Dina, Johanso, Chi, the Gunga, Tatungalin, Sandy, Jil Detang, among Lindis, Hazga, Mundinga, Lachiakerji.
3: Oh, Lutara, Chora, Terum, Tassi, Tatuma, Susan Bustoi.
0: Quatinchi?
3: Are you good number? Shall I land on the one that you couldn't?

0: 야 조금 남바 다타 체적가 년름든 존즈만데 와능 천지 번역의 다통된 생긴 참더니영 사능 탈속글릉비 고가 아능세세르군우가 세르그즈 럭지야 고지기글 아디나 사능 탈근 고가 아능세세르군우가 세르근데영 다타 자드 치치긴담나 나츠 렌첸덴라니 준비 조보지 촌나 타통가 글름데 질데땅 판츠나 몬든글 럭지 커상 쿠요나영 타통큰가 가버릉 정 특급된 치 특습니가 센드나르나탕 특급
1: Тэгэвдэн чиг тэгсэм нэг сэндэн тэг. Тэгэвдэн чиг тэгсэм нэг рнгахсэм тэг гэлэмдэй капар юнгбар ргасэшэ.

야다 드신 랑괴 냥큰 쪽 보나 봐 다타 체적가 녀름 던전 좀 만데 와능 천지 포냐게 타통낸 생긴 참드니 영아도 마르 터체크 전신 파마 길라 케세 얼그누가 멍르니 무즈깅 참미 녀름 들럭지야 고드게 요 디나 대공가 타통가 렌친데 질데 땅르 마르 터체크 멍른데 판산나 몬든가 럭지커 상케요나영 쪽보남비 특급된 치그 Tisum Nigasan than Arnatang, Tigger than Chi Tisum Nigasan than Tigger, Tigger than Chi Tisum Nigger, Rasum Tikakalum de Kapper Yumber, Dunsambats Herm Domager, Rasa Kegel.

0: Red in a topus gang, Kalma, Capperton Tachi, to Pundig, Capper Nilensigil. Way to put your demo.
1: Demo, Chodemo.
0: A demo in Tina topuga, Sandanico Dio Nuga, Lama, Letter Chicker, Tension Pama, Gila Caser Gunuga Mulendes has got chickerji.
1: 대진 건즈만한 비수님 개용아 프로야.
0: 과진치.
1: 대니 주 주마이나 골로컬라마 논즈나무 마나즈 코디나와가.
0: 아레 노른즌 하무가 멍르당아 촌조근능 나욘드 사우즈 마히타. 디나 요통나 초리와진 뜻가지 마글렌 차나 코디라고.
1: 나요 아우지 코르킨기타 오케토.
0: 아레데 테 요추 요타라인 징드 사우즈 마히타. 디나 영 징드나 초리와진 뜻가지 마글렌 차나 코디세 코트긴.
1: Okay,
0: oh yeah. Yeah, the number that I'm going to tell you.

야쪽

야, 티나 다시 띵데 촌용지나 쪼뽀총총 망아스게 아야는 거 초안된 거 삼당스가 야, 다든담 거 쪼뽀총총치 아다 따든 거 아야는 아 차지 간다스게요 아야는 치르게요 린슨등고 마르산빙훈라 톰르 아직이 도보송총 청마게 가야능게 초와 조시담비 자히문덴시 아하로 야끌초 야끌초 마르톤다 아하체는 야 도보송총치 조시담비 가야능게 초와시 유럽이 쉬르트 영 남진데 마초 도보송총 초거 소비송거 초아라 영나 쪼뽀총총초 코노그 희샤 쪼뽀총총초 년조간느그 실르그거 데문 다룽 쪼뽀총총초그 경성그 소시거그 희샬라스과 안나미나 아다 쪼뽀총총초 카탈리다당이 너무그 희샤망아스 콘든시에 사그 나초 담은그 스테라 총총 느그는 아용제잉 브제미닌 디나 쪼뽀 총총 성마가 기술 따라 나 총시비 가츠느 장크르 레리그 부자 다와당 부자 럭바 부자 바성지그 세조그 쳐출라 응아당 간마 찌니 쳐출트그 와라 다성세기요가 레 쪼뽀 총총치 린슨 더질리다당이 하릉그 릉끈 쥬통몬밤 영나 린슨 타통그 시끌름질리 쳐릉니지 가야능그 Шкамде, тарынгар гамба намчи нгни гунага, рынлиуки нгржинга штамчи гахкор, шепа гахкор, штамхуи гахкор ласуга, начунсипир гацик штагвачунчун дагаштагни, чупачунчунцотан нямчул шандуна, харчинда линцин татунгаш галымла пепер галсаси. Линцин татунгханга кабранчан тгэдэн чигтгсэм нирга сэмдэн нарнгатан тгэдэн чигтгсэм нирга сэмдэн тгэйн мацу цорнгошкэлун тэнгэ начунсипэр гацлин цинжэ лизуа юнжи тупочончонцогэ капэрла рэргэши ёл

야 나청 주부서 디나 디른 그 나청 스피드 가슬 타성 린츤데가 나 아직 거득시요 노그 참바 청원인지나 조기 등질 그 참바 등 티바 가르치 그 참바르 비 가르쿵 그 참바치 참바 청었음이 데나 데른 그 조기 등질 그 참바 청원데가 나 처음은 오스클 알롱튼 그 볼런스 그 능니 주보 청충 용 그 년마 거득시요 노그 실라 동무인지나 도르지마 청충 단스 나가모 그 능노 그 메톡실란 담아슴 세고 노그 실라 헤모테인 야, 뜨거 토니 고득시오 노그 실레 그니와모 도적 총총어 체홀라 도르지가 랑노그 스토르키 러시니 양드모그 실레 냐모즈인 대간치네 데릉 조케 드긴저게 삼바 총문데그능아 아른가 랑근 전통음 큰거 조보 총총 요나잉 린슨 타통게 스글마 핀나 조카 야 참바 니와 인지나 티바 가르치크 그 참바인 티바 가르치크 그 참바 청운다기능아 나치 인냠다 릉류그 진축크 담크스마 톱중등 대간신이 아직은 덤이 가르츠마 릉슬고노 호츠홈다기 터니 영 두보 청청서 제비 시무 쇼샤 바세니 담지즈그라트 임은다룸 조포 총총 세스탄질 셴노그 촌니 토토 총총 스탄즈나 도르지그 셴노그 거름름 치위 옹모세니 담지즈 거드시일

주보 총총초 아름 그 파마당 냠도 요 너그 디슬 다중 아름 키즈 그래라 테나 디슬 너그 능아 영 아름 그 파마대 츠 욕화실 파마 그 칼린조 영나 아름 그 아냐니 청마라 니그 탄이죠 다다 정거 갈치가

야, 나 참 시작처. 다른 게 티파 가르치게 참바 정문다 그나. 아직은 남진데 담지라 로조 오르가니. 사실 로드라스과 뭔가 스타지 오르가니.

탑신 메너리 아 탑신 요너리 더지리티노 시작하가 아마그 요너리 탑름 니그 흐치그 요노다 더지리 다탕이 아제우 시무 쇼피 탑름 십드 쉐츠 오충그 흐사우 즈그냐노그 촌이 아제우그 포청그 쇼아바송스 제비 포청그 쇼르테 올름방 남지 제비 시모그 늘 쩍던 지 탑클라 가제스크 쿠세카 데르진비 담차브르가 다당이 한바 처진비 스카브리 오충그 니 시모그 늘 쩍은 지 타바 다스리브셔노 사라 일마치 아니가 시스크 코셰프타이리 다츠 다니 오충그 제우그 올름부즈비리 포청거 고키 스타브그 파운 쳔부즈요노도 хторта жигтэнгну тинэнна чугма кармэр ани ёнода вачунга олонданг тэни голомбу намрга цама ихэм цари ани цэлтэ ажэу яшис ажэу хэ ани цэлтэ конара 아제우 크르게라 얌차리 알라 모마타 모즈기나타 녀타타 모마 옴스르치 녀즈그리 던 돌리 시므르 판치시 초비 초친낭당스 아제우 그 초친 톰노고 초니 워충거 조마 아마르포디 처 마트보그능 아방이 조마 가루디 점오가 오미능 아방당스 중점 고노고 초니 조마타니까 지구촌 지구시니 다지 세송스 오충그 자카 아미셰 바타라 헐라 조마 마르포디 시모그 오나콩나 땅땅스 조마 마르포디 시모그 아나는 안주이 헌 시모그 오나그는 안주이도 노그 조마 안바라 타위 조마 안바다 산노그 토니 어제킹니 시라 턴땅스 딘초라 오충그 조마 가르부드 시모가 나콩망아 땅스 조마 가르부드그 타트 셀무히몰 그게 스탠진라 키노가 생그 황그 조마 마르부그 사탕노그 조마 냠바다그 어루틀리 시라톤 땅스 미지기터 시모가 구그능가 나스그라 아름치 시니 리스마 디버저징 아제크 공옥가 머츠마 하징 어가이 아제스크 세가 오충아 능이 아제우가 시몬 오충가 총머지르송스 디테니송 오충기 조마데니 차등 오미시데 아릉가 두보 즈무시다시니 어뇨르충시킨 아진데 즈무등 올롬부 남틀데 사차소스르 하타쿠르다 송싱 소치한 하츠호지 아르칼라니엔친 아릉게 아제크브 충충디 르그브르 정신 아르가디 홀라라니 더 파리

야 나청 시적서등 나청 시적치 샴든지 파마남바 데나 다타영어 초대는 그 나청 시베르가 슬타동린진데게 진지 티참바 르비 가르콩근 아식 조엘 데른 그 르비 가르콩근 참바 청문데게는 아 니 나청 시적서 아른 그 파마등 냠드요너게 아야는 그 디츰데 베셀리다당이 제트르 시바게 아름튼 소기와 영나 디고나 탑히 긍뜨여 봐 뜨거거게 희샤 통식 오츠샤제인

0: རྒྱལ ཁེ ཏོ ཉམ སེ ཉོང དང ཇོག པ དང ཁྱི ཚོ ཤུ ཤེ པར ཤག མ ནང ལ སིམ ཅི ན ཏོ ཨ ཏ སོང ཆུ ཤེ པ རིན ཅི ན ཕམ ཁ ཉང ཆོ པར ཤེ པ ཅི རེ རེ དེ ན ཁེ ཤན དག ཡང ཏོ པོ ཆུང ཆུང ཚོ གི ལི སམ དེ ཐང གི ཚ ལུང ཡོང བར ཕམ པི ཏ ཁེ མོན དེ ཤེ དེ ན དེ ཚོ ཅི གི དེ རང གི ན ཆུང ཤེ པ གི ཚ ཐང ལེན ཚན ནར དོང ཚམ དང ནིན ཅིག ལེན ཚན དག ཟོམ ཚག པ དང དོན ཚམ པ ནོར ཚོ དང ཟོམ ཚང གང ཁར བ ཞིག ལོ ཏ ཁལ བ ཨང ཚག ཚེ རང དང སོན ནམ རན ཅིན ཡིན
1: ཏ ན པེ ཅིན ཅི དེ ཚོ ལ ཇོབ ཅིལ ཡིན
2: ཨར་ནི ནང ཏུན ཅིག ཏམ ཡ གང ཅུན སས ཅང དེན ཁེ ཞོ ལ ཁསེ ཟམ ཡ
1: གང ཅུན ཁསེ ཟམ
3: ཁྱི ཕྱད མི ཕྱི མིག
4: ཁྱི
1: ཁྱི ཡོངས ལོ ཚང ཁྱི ཚང ཁྱི ཁྱིག ཁྱི རང ལེབ ཡོང དང ཐ ཁྱི ཚེ ཡིག ཉམ ཤི ནང ཞིན པན དང གང ཅུང ཁྱི རང ལེབ ཚང ཡིན
5: ཞི ཅིན ཕིང གི རྒྱལ སྲིད སྲུང འཛིན གོ རོག ལང བ
6: 냥크남바 동문은 아치 시진핑게 제슬 종리 고르랑와이 볼당비 크니스바 첨중자급당 첨중스종 첨중제초지 제직된 지게튼샤지 진충세기시바대지실 수용님 존정제초진타브샤지디 첨터 야급종으로 나린토비 랑샤도니오바리 나치 수용니 등거 초첸 조업질비 공돈 락터 돈출 제바당 등쇼핑거 리베 용리당 초현실슴제 공바가 친 자리 등 텀비 공플 다와지 로튼 더 용니 자리 등 텀버 첨지당 잡는 챔비 첨달 장흠제 군이 첨전 among 용지 첨송화지라 고근니 근들 제바당 첨달 야급 경제당 첨달 서흥 경제 첨터 선진 샤지지 냠터 근들 당제 진충세바 첨중거 야급당 첨중거 서종 첨중거 저수지 예저지던 지진 샤지 진충지 시도 첨터 야급 중위 남바사르와 진 마칠버 도기 랑질라 자 첨지 전듬세비 종기 차지단비 전소랑 리제 자 첨마르 체오바당 나치 야급당 전소소위 수고창물 송시 자 첨요바 지찬이 원지르 송화되는 나치랑위 점디 첨부시인 러글린의 자청제 망저인바 등 자청니의 러글린제 공풀등어적니 공덕배기 첨지급비인 장군 티성도 동화 등 첨지급비 존을 응원슬도도 동화 지그제 등 조치 잡제 등 시물 등제 스마 대비치기 등전바 첨지급비 자르젠 등 망수젠 그 처설은 토르 동화 자청제 먹들랑 전당 가토랑 전 제콩랑 전 체르 동화 지제기 첨지글이기 람술당 레름 티성도 동화등 점은 고름 요배군이 대식시야 체르 동화 수강태제 삼천년바 지시대 자첨제 날라기외군이 화암주를 저초 공패제 랑샹촌기바등 캠핑제 대완 텐주를 날리르바시기바 첨지기제 네틀당 근디제 네바 누원패시기
3: 자첨당 자첨크가 럭터시 흐치르 동화당 저 초랑이 제 첨득 제 지기지르당 라르자당 강적 지송 중시디 지원남지 첨당가 만도바당 첨당가 마타바 첨당가 마포바지지 코리기 차기 바당 첨즈기신 니버드 흐자송당 첨마타디 니버드 잠난 첨당갈치 니버드 흐자출 지시기 흐선진 리콘 자첨당 첨수 럭터시 보조임비 근첨 히트데 럭터 나무시디 ཁྱི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0: 지게 판니 돈설 고디긍응니샤나 말름너 차니 등 만니라데니 리폰거 정와 세월고 멩그르 말름께 알롱르나 랑징게 츠그널 등 가츠근날 저그널 단치근날 슝와스고 나릭 나츠고 제월 판
1: 광동 주회의 나바시기 셈글 태빙앙 시제라 롱우 제척락가랑라 니 탕당불 리폰 소르충시바이엔 나라 롱든 나랑진제 츠그늘 슝니 룬간고르비 룬데 뜨가랑 가블리 첨부냐와당 포와양 맵디 다르케바 판름라다비 츠그바 마나와당 흑강와양 제블리르 송디세레 일친나 나바치글라 제트바 치급지비 체시진제 제트블립슝 판지 시즌비 한트의 나바시기 아랑도 졸와시지레 니다소마 아도뜨 판지 시바연라 잠디 프르닐시치 주상잠비 흑제부식담능 니르므니 학강츠 중마디비 카모니 체드 날캉 어레시시디 다르크와 판름제 캄시 판지 시진 요시레 아지미 닌게랑 아코미 멈타드 판캉니 리카만 혐직샤제연라 판트브디그니 리스힘 아브디라 판니 아데텅거 흑순흑지타바 사트랑오니 판름란드비 체드용와당 캄시 예쿠르디 다르술 사르바시기다 지르비바라 멍할리 멍부시기 아랑급샤추람니라테니 흑슬릉거 토르긍 캄시 멍싱 토르브장진치 초프흐머 니슈퉁니디아리시기디 캄시 토니 페지지 아게츠나 조르인지르진드 총문샹친 원펑캉기 토르긍거 캄시르텐지 샤프시르티니스 갈론저쿤당 냠링쿤제나바 아지마츠브르 용진요라 캄시르텐지 샤프시티니 젠간크르와 아조마비아이 응오츠시돈 슬릉거 야크르 남다스위 예쿠르타 용쿤 제멍니 제멍던 조진요라 아남시당 코리가진지 캄수시나 리시마 브딜람바트브세르 초프흐 에츠미엔비 체르투브디 아남시즈응우 코나잠 마임브르 토르긍거 체든 아랑슝 코리글립숑비 판시 아랑슝 람을당 판니치비 체치디 판름제 흑소브지 판니 치르당니 캄시 냠린라 아므슬럽게츠 몬드지기요라
0: 화드네 제지능 샘므르 고바니 니슈퉁압젤로르 야크브름비 즈긴디 헤즈그르그니 톨라 담툼슝위 와르당 데니 니슈퉁 조브질로르 냠드 제츠게 로브수 찬지게 아르그니 찬지게 미르게 즈긴디 헤즈그르그니 게 참츠나 참치 망투능 즈베와르 만름나 만지 등 캄수니든게 만지 말르가 십츠가 자식인 버마슬 토르긍디 슝위 캄시 로티 히장인 올리 소르케 샤치 조브지게 야칠시긴 비차니 만름지 리츠케 나지 타버마슬 난구니 바뇽직당 리제 나트 세트 쳔이그낭 루멍비 리츠케 나데 만름나다지 제르가임바등 간일양 제디레셀 데리 만름제 세능냠지 등 리슴 뇽직게 차치 응원버는 소요라 타르제 타르케샤제르 나치 올릭스 오르기 캐시 젠게 만지 셰투라데니 만지 셰등 시나바즈 마임버 조르 자니 소와등 디셀 뇽지 리수 소게 타르름제데 나바 체므게 만지 지저 담부 시바인서 나트 셰급 만비 나비 나트가 먼저와 비서즈오니 만름게 데브카등 조츠를 러그드 셰퍼마스 나비 리풍거 니츠등 송드르 시데 만름리 오지 장름당 호르미 아이기지 소 제트브자니 나비 리풍 뇽드 셰바인 차시젠게 만지 셰트브디 나르게 만지게 차이크글리가니 나바리르 제트브린 돈바 응원지르 시비 만지 니와등 아덴저가랑진 돈덕당 상급이 지능성화다나 송원상친의 월문큰 야크브른비 만름 찬크가 농어 접체적 배지비대 나토당 찬십 소틀 즈긴디 캐즈급진진 토르근 캄수지 즈직든디비 야크브른비 존의 체둔 찬크가 지급접요 나토더 월문지의 대서랑알음 조종니 중당 세일컵 그니수와 시지시 터버 능지석의 냠지시디 알롱른 측날당 접날 가츠크 나스고 나르기 지기직 차등쟁거 만지 지셔 리바당 루레 나바 모통 스통 아니라 샴드 세진요라 샵시 차공 아제용거 상친당 종치르 지기당 어르서당 망굴 아르 하스스탄 수제 야쿠 케비오
1: 일치는 흐지비 샵스 땅 아르고름 리브숑와 예나 판름 창카가 고침스 판트 틀와당 판지 큰 흐성성 잣득 옌라 판름 티증 잔지 부르브지가 요바당 리르마 리무 사우리 딜리징 셈글 테바네 리르마 리무는 메비 흐지비 테크르당 아르고름 예나 총은 상치는 원판 큰거 판름 창카가 나중 고스 오치모 비야위시제레 판칸가 땅이 토타와스므데 나바 조른 죽바땅 판바 땅 나중 용지 토미 셈든 흐단송시디 흐제 심땅 응응질 하잠는 간차 커심지지 나브르 흐세비 특크땅 응간크르니 판지 샵실 칼디 조클 담버시 요레 딜리브잖아 창크가 나바망 비인 존드 흐답디 멘샹 쳄미인 드그룩 심메짱 판남라도 흐크바 고스른 줌 추바땅 리송 사준 치비 답지 나치 아덕종 강르샤기 시세레 나파 초랑 할리 답디 샵셔 접칠라 판캉기 찬크소술 흑사마 리사당 사마 쇼사 고직시 버맙슬 다동 사캉가 사마 타그르 나캉데 제용 타브르데나 나빔 한지 갑지 자동가 간을 항에서 탁주시요라 디당 차브지의 최시진제 한지의 긴쿠르 아무니 나충와 남지 나파리리 나츠다라 Chimgji nashchung jizhev zidi. Panlam tachchung dang nyingjin nashchung. Adetang jajugji jirm shuwu lgbara jamni. Napaci nazh jikhchil yung chil rangni yogi adakchung ganglagbshi. Nyingjin jie cui chud simsa jokul jambi hkachig maari jila mil. Nashchung ma namji kapar jen rabar tunshur sangur brifshi jir. Yalu zhungye gongmur pankang da manji shi jambi napa nam Chima dang lanzum xe matabi ngachi chieda naba tsura njiril gulni. Kuchi yilab zhanni paayi ji zhokul tsurtabir si sire. Panlam chankhla tsuni xe nanda na chi yindin ji xabashik dabjir yola.
0: Chandi yirim chul. Chamu yaji naba antumata kuchi yindin da suni nitsil jibana. Naba namji lulul ngang kumu dang nyamda kabda tongari shesil. Kumi shajir. Napa nam tomaram hankang da yung di chimmi jor ni gombaang bukawi ni sajir yu bi nangcil mangpung tongje yu mul. Mankang ni manji shiba yil rondig se tabar mazil adung lan zimji kang yu. Na ji narwa ni adetang gan cwa rul tabi war je njerdug di manji mna yung je

아메리카 중앙 막적근거 지 지금님의 자토터 조미가 베데 아메리카 선전 트럼프군 접든다 아메리카 먹은거 지 주진인거 시티티 출업 전에 좀 이런거 초토국가 좀 개출 사수

아메리카의 중앙 막지 큰거 최지금님의 자투도 종이 배대 년대시 GDP 최우자등 가르마 시행이 등내서 아메리카의 막군가 야랑라 뜸을 시그마 흠가랑라 참포 동지 인게슈르 뱅고 잠실 아메리카의 중앙 막지 큰 급사지르 대스터의 참포 등와디 야랑가 막군라 렌툴의 첨부 동등지기 마슬 디홀 무슨 총극과 총등 저정라 잡글 셰피 니바 제시한다 동지인스 Nintingatu, Amiriki, Sinzin, Telang Puga, Amiriki, Longchen, Kangshik, and Donzimbi, Janja, Tanglin, Shekab Shadir, Tirgungatia, Elangla, Champu, Jabu, Tonji, and Batang, Sangin Yang, Elangla, Champu, Jabu, Tonji, and Sir. Ketaru, Amirka, and Elangi Kopi, Zoigum, Jetuna, Tota Zamienla, Marzani, Tere, Gardumni, Bachimbu, Me, Elanga, Tandi, Toti, Nyamsel, Matabadis.

ᱛᱟᱥᱜᱮ ᱫᱤᱪᱤ ᱪᱚᱱᱪᱟᱱᱟᱱ ᱡᱮᱝᱜᱩᱱ ᱠᱚ ᱢᱤᱜᱞ ᱠᱚ

나 알아서라 한 게나 민이 그 썩습니다. 나간 덕성 보면 난 그 썩습니다. 니 눈이 아는 거 띵조지나 가슴 그 잔꾸를 쳐보라. 대른 그 잔꾸를 쳐봐라. 나 잡으러 가 남산을 놓고 응어라는 거 따지기라 간다세라. 그 잡으러 남산을 미쳐도 오케이 쓰지나 가슴 것들 거라 대른 것들 거는 대른 것들 거 안가르쿠. 대른 것들 거 이제나 가당심 송노라 안가르쿠. 니 눈이 이제나 딱 담기 시작노라 뭉크. 딘 눈이 이제나 딱 건데 세지나 좀 늙던 거라까. 가능집 송누 그라까. 딘로다 슈그니가 잡으러 온게 제부 멈춰 놓으라까. 내단 또 대런 건 일하거든. 딘을 기생기나 산골 그라고. 산골 거다 하슬니 그가 뛰나 다 가래지나 하르카 슬까니가 속은 우대 잡으러 제부 메누. 딘로니이나 가능집 마누. 그다음에 마누. 다음 돌리샤나 가래지나 년대 중요한 거니나 다음 역이. 접질도 군데다 문득다 지나 다 근거다 가니 다 들던나 지금 사등은 된 바래 지금 너도 군데 사등은 된 바래 시울 가자도 고 샤탄도 치 뒤로니 꺼내서 지나 대런 거 니 눈이 지나 우승은 누구 못득 찍거나 거서 지나 대런 거 니냐 그 썩선 분하니 가르터가다 가니 차등으로 싫어하는 돈이 커다르는 가르선 거 니 차분하니 지나 가르터가다 가니 거송 가르터가다 니 우다통 도시 요노터리 땡기나 좀 그런 거 조금 제일 거든 거 좀 쓰면 그라 너 대런 칼상 대런 이게 대런 거 지금 선 거 설든 거라 가니 지나다 좀 쓰면 가도 가이 대론이 대런 거 지나다 만든 사가라 가니 건 남 건이 만든 거 어째 지나 어쭈 어 산골 집선 문원이 지나다 산골 흐섬대도 건다 되게 비싼 거 어째 나른 거 다치네 연자라 니는 그 사르크 지가 인지나다 까르마글라 카니 응 샤누라 까르마글라 카니가 니는 스게 토마다 그 니는 그 나른 거 다시 그라 그 진식 손나탐 사르크 쇼아 세군데도 군데 인지나다 튀는 거만 그 흑담용 그 거리 손집 그라 카들 어디 흑담용 뒤눈이 뒤쳐둥 그 사르크 쇼아이 사르크 트리카글라 카니 야럽 참성리 ཉེ་ཅིག་གིན་ན་ཏི་སུ་ལོ་ཞིང་ག་དག་མ་ནི་ཧ་ཅིར་མ་ཁ་ཏན་དུ་ཅིག་ཨ་ཁ་རམ་ཞིང་ག་དག་མ་ནི་ཏིན་རོ་ནི་ཅིན་ན་ཏ་ཁ་ཏམ་ཡོང་གུ་ཅར་ཤིན་མ་གུ་ཏིན་རོ་ནི་སང་ཁུར་ཇ་པ་རི་རིག་ནི་གུ་ཁ་ཅེན་རོམ་ཞེ་རི་དོ་ཡིན་ན་ཏ་གལང་ཞི་མ་ནུར་ཏ་ར་ཉེ་ཅིག་གིན་ན་ཏ་ཏི་སུ་ཏུང་ཨ་ཅང་ཁུར་ཅ་ཨུ་དེར་ཏུང་ཡིན་ན
논이 지나다 가차가 논이 땅그 논이 지나다 거기서 지나 얼실에 고는 뭔가 가르쳐가 지나 용구 흠 잔득게 지나가 이문이 메고 아니 잔득게 차리고 그러라 가르쳐가 지나 제용 와서 그러라 뛰는 거니 지나용 어려 잔득 기름 잔득 다우치 고래드나 늠머고 르문 버테일라세 고노 가도 관지 나탐카 얼마 오셔셨던 디안치니 지나다 실먹고 끊기 무엇이 되고는 가도 가라 가니가 지나다 혹시 얼마 섬없셨다 혹시 얼마 오셔셨던 감녀려 잔들이 기름 잔들이 니라 가는이 지나 그땀 없이니 누라 가니 가무라 가니 없이 자이 디노니 샤 간경 체능구라 가니 지나다더 샤 가치니 누구라 가니 지나 땀 샤치 장구다니 샤치 그스타파 키 샤치 그스타 키 그스타파 세콘도 도군데 각고 땀금 돌사 인들이 지나 너얼마 흐스마 잡았노 디노니 낙수 있는 것도 신크티기 영영 세콘도 얼마 흐스마 잡았노 디노니 다가나면 여러 죽고 킬 장구 사마라 농기르지 장구 세콘도 얼마 흐스마 잡았노 다는 좀 해마 영다시고 누가도 거를 막 섬없셨다. 이다나 담글아카니지나 오르시글아카니 감무드미니 메크. 메크라티는 거네 세지나 줄까마 잡누라카니지나 하네 그치. 천도 고란으로 지껏다시 떠무디고. 나른 것 이나 까마 잡누글아카니 거네지나. 불암 치치무도 성나 진도 그 못무도 신다는 지껏다슬로. 카르츠는 여기니 이나 까마도 하치르니나와 그

0: Sune nabasi shidi nyamara likwi lenyigin chaktun shibi vizakir par jikba shibir sanugusi.
1: Ngomar goshchileri. Ngichu khuwa lengin ju serkonumi ngichu khsokin chikonumar. Hau, sonu minun di ta ngukhchigir zuh. Ah, ngitsiga. Ngitsiga chizgirta jyoka tangsangar giyisongumi ni tangma luchungri zuh cho labjanumi da changka mayqizu zimanyungu ar goenbaag. Ah, ara ta tangchungchira yungyungra khwazgilina tanga jura shaga. Ngutsaga. Чунго чэччэг кизэрэ. А, нэцэгаарты. Нарга пушчаартунгзгэрэ. О, тахчаартунг инэмэ цэнгоортунг инара. Таатанг дахуалэнджи ину кодаг инго. Ара мэлэнни. Ята мэлэнатэнэ гэдола тунг чэнгара манджу го. Я. Шаня, хамима гуня, нитая. Цыгарты на хвалену мила коми дау кому? Ару. Ару.
2: Ни сам кашама?
1: Шиму чут разгар чигира чета хам, нянзгаты аврегиман разгар мика. Мангу. Долату, долату, мангу, мангу.
2: Ни сам кашама? Кун чуче.
1: Аята кумбу кунгар натынзг мария. Долату, долату. Мома тартирия, тартирия. Дэчин жоқыр сатыңны да нэзгүнген дэкі чен жоғыра. Тана жоңчырнаран дэшвен жоғы месазг мек. Мома тартирия.
2: Танти. Ниты на чу тантира.
1: Уцыгры бе. Шимо чура танти марыра, нара танти мар. Танти на танти дан дэчу тантирия. Ду.
2: Я, чун жоғымыны.
1: ちょもじょななすごいご安心ぼいじ。ごめんちゅんめるごがなちきらちょこどらとんごまぐまぐまぐ。たいな。ちょとらずひちぎらちえちゃんいさ。いや、ちちずせた。んでたちずじゃ。ぼんた。ぼんた。あ。あ、ぐちょとじゃま。あ、ちょめけちょめけ。
2: 什么我们养生的就是我们也马上嘛家的这个团不用他们哦都当我不知道我这么多年轻人哦嗯电梯也用他们把马上我们不能让你这么什么的我们也打了一个他们把马上给我上去什么了了听我讲东西人蛮多的我等等我们都不知道干的了都啥个我哦啊个嗯哦去忙过
1: ちょまんご。ちゃすちょまんご。てよ、てよてるか。てよとこ。あ、どうたらしも。あ、てよにちゃくちゃすがてたみ。まりあが、ちがてとならまる。にちょてとならま。てこのたまんご、まんご、まんご。あ、ちょりや。あ、あ、あ、ちょてじゃまじょ、ちょてじゃまじょ。ちゃすがぜ、てじゃまじょだこ。ちがじゃくちゃがのいじくたらんてじゃまじょだこ。はよ、まりあが。たちちょんじゃとなんとんたぞり。にとそちぜせんちょまいが、ちょじゃじゃしじゃったのね。あ、ともすぎずら。あ、れらがらがたちくんじゃくちゃがれんじまるも。ちょんね。あ、やあが。ちょかねじ。
2: 시그세르고노마르츠고세르스.
1: 切子个人，我自家听那话连是没那么的。切一切，就打点干部恰亲见都好带那的。但恰亲人呢，就像我们几个人，家东子个自家带有那的。啊，秋光节的大干的啦。切子个人，光节，光节，他们啥也没吧？那么发达，那么逼真，你考官的，巧能的，你考官的，勤能的，你考官的，你能的。
2: Kara
1: da taun di kaugunara chigi yotta ti nyanga chesgi inda 달링 소일라면 그래 그냥 뜨르띠라 가지.
2: 인치라 인치라.
1: 알라 데너 건데 히토 카차. 데말롱 사기 정매라.
2: 아리리 아가 치콘치라 자진 고그라 저노라 지문가.
1: 스기여나 머츠가 치지. 무조당마 충리 다 서츠근도 좀 쓰기우메라. 아야긴 흐토인실메라. 남바가 도치 가르당아 치 치즈고 뜨코니니 마당스. 다름지 약간도
2: 있어. 데데데. 야 아가 다니 화래인지나.
1: 화래.
2: 그래서
1: 아가니 쯧 니지. 아야 쓰기여다. 나르지라노 마르고. 시레코 하나 청자마카나 텐지오치나 다샤가무. 쳔물.
2: 어.
1: 就这个抓的是谁家的？你呢？就我这个抓的。哎，你的呢？那个是谁的？那个是啥？他那是谁的？你查清没？对对对，这阿哥就我这个抓的。哎呀呀！哦来，阿哥打的是啥？嗯，芒果。哦呀。哦，阿哥就要酒了。哦呀呀呀！就这个几只鸭子？呀，打抓的。哦，阿哥抓出来了。真难的，真难的，六松的。
2: 哦，阿哥先抓个抓的。
1: 哎呀呀呀！
2: 哦来，阿哥请阿三的。
1: 되게 예.
2: 마리아 저 좀 오히라.
1: 되게.
2: 아, 한 마리아.
1: 뭐지?
2: 어. 어따 어따래 다 망고고. 응. 뭐 막 쑥스가리노.
1: 치게제 쑥스가다 녀클리셰 히네즈 메빠.
2: 올래. 쑥스가 녀클리셰 히송 살았다. 땡 지즈이닌 줄아.
1: 지즈가 나다스가 티타 초가 나스가 얀즈고 제졸라.
2: 야그. 다 좀 망고고. 나사티.
1: 야야.
2: 올래 시그사가. 야, 아그. 좀 망고. 망고. 올라 떨어뜨려 떻게 놓고 양이 랭고 망고고
1: 교치가 놓고
2: 야 치즈르
1: 찬콘은 튀겨지고 탄다
2: 초도 뭐 쉬마스거나 다오
1: 시크스 있는 마르지나 차게스 있는
2: 거 어 르르 차게스 있는 거 차게스 있는 거 야 다 망고고 올라 나사띠 올라 르르
1: 아야 치즈가 해지고 놓고
2: 야 영 치즈르
1: 라마나르 유나릭스 왜 하미크라 야타인
2: 야그 다초망고고 올래 야 아그 친아사티 올래 다망고망고 야 다래 다래려고 야 초이야츠즈레
1: 마출럭 화랭키고 테르고케요
2: 야 데츠즈고이치오가
1: 마리아 틴첼즈 타포즈케 카나 킹토간 디기 코르킨 디기 코르나 낙소이킬레인
2: 야 야 다치고 다치고 치쳐서 마시 당아서 코라드 아 나사티 오네 시그라가 망고 망고 야 치 아니
1: 써오야 뜨거
2: 아그 쳐쳐서 마선다 조커 가푸스가 말이가 흔영스가 텐신 담아서면 되면은
1: 쳐서 흔영이 온득 샤치 무르족제마 화레치 고까스마
2: 체인체인
1: Manita, nganda ta nye ling ni yin. Hua e pshin zi ling jo son mra meya. Hau na hau di shimu hua lechi ku kasu mu tukho.
2: Maria, ke chi albu shi ji ka mandung ta ka na Maria.
1: Yin?
2: Hua lechi ku olu ku on da jam na hua jie sa jo nir zi no?
1: Oh, ta ta mo zi ki yin na sha ga ka ngantar ta chi kal ma ning. Ta kasu na chura ki re ta ngara hua ling jo son me
2: su. Tira, ya.
1: Au, lama chana na lo o chin zi wun. Hire kor gung mu suk chun ta ka na ta ngda mo zi kar jie o chin na. 김마란 차바코 되다 차버려지리야.
2: 들이야. 아그. 너 화내시고 문데 옌바코 사는 말아.
1: 아 옌지레 옌지레 터무나디 조카르 지친지 르고셔치 밀라카르시 땅이저미니.
2: 들.
1: 가르라시모 땅마가다 다친 지금에빠.
2: 응 튼치고는 말아. 아그 언니 얼글래.
1: 야 얼글래.
2: 야 차사한테 쓰고.
1: 야.
2: 올래. 야 아그. 추망구고. 올래 시가자게. 야 망구. 땅이 랭고고. 지.
1: 조치가 더고.
2: 야 치즈래.
1: 나 샤이키즈가 요카
2: 야 치호자
1: 요카
2: 요카야
1: 너무 치즈가
2: 너무 치우도고?
1: 너무 치우는 너무 쩌우지마
2: 아유 아까 치 사오게 치호자 너무 치우는 너무 쩌우지마도고?
1: 진아 냥치 말던거?
2: 아까 샘대모기 니저 냥치 던지고 진아 소라 던지와
1: 조사 던이다 나랑 사요는 말이라 니 Ni huazga, ndamu che che, ndamu trevzema. Karra, o kanav gyarishgono kamuzga lena dokra.
2: O, chi shekono kai ni?
1: Ole. Tunga dandan jokwar gapuzga ulangna chukna er.
2: Lechuk, lechuk. Tungsong zool gormo tangna huata chiga ulangna chukna.
1: A denga, denga, terag nilga yok. Shimo chi ngash jartongzga manduta, nga tangsanga ndamu dekhchgar ganota. Ахазгин.
2: Тошагмо. Те ганура самбангон тона жогонор тгызрымак.
1: Та самбангон тонада тара чинжонамын хам. Нандан даргини менэс гтангырып жангын мондай ганварын аргатын. Tang nang zu chong ye ge ni zhong do zhong er zhong su yo. Zhong sa ge ji nang a da. Na wa mei mei ji ye.
2: Ha ji ni zhong sa da le wo, qiu gun bu na su zha wa ji na ji ku.
1: O li zha wa yo ji na er ge xi zu ge az ge nian ma ra. Yi du ge ri xi ni er ge wo ge az ge mu ko ta ge me
2: re. Zhe zhe. Tang song a ji ni mei na da ga ni ge mei nong zha mo ri ya ge.
1: Ngo ma re ngo ma ha. Na dan zha ga ni ge mei ni su zu zhong qi ra yong ni ge ni ga ta na. De qi zu ga ni ge wo na ri ka xiang zhe ni.
2: Ya ge ta du mu de ge xie ji. Qi ye xie gun du da qi hua qie qiu de len jin ma.
1: A len ji len ji len ji no da ko ta ge yin da. Ka re da tamu qi ga a gor mu ta gon.
2: Tamu qi ga gor mu jia ra ni he.
1: Ha nam gin ma. Taraz gizara abdinari.
2: Yak, ni chungu yugna mar, zuhu rungiti.
1: Re re, chingan guta yugna mar.
2: Oh, aga gai, chiu tamo taraz ni zungchurang jura gamu zira.
1: Ngo mar, ngo mar.
2: Ya, di chungu tanga chiu gormu jia tambay lato.
1: Gwa chinchi.
2: Oh, aga, gormu ni ka tamba chiu kango di ningo.
1: Ya, ya, ya, ya, ya, shimu tangi shal. Chirgi nga kango hrta mergu. Nara jechen zing men dar gu na sugtun gari jo. Dani jo jara ni kha tam bar tera tong da chirgin a len ju sha.
2: Ya, ya ta de ag. Ka ne sug.
1: Ya.
2: O ag. Chu sha to ko kar kor go te chiz re.
1: Den te gri ya. Azu ni ra ta amma na pa mi hami ta ngir de wa cha na was na ta ta gnda ji go ne.
2: Tu re.
1: Sa zig re me ka pa.
2: Tu ta ke re yog dong ju me ka ra te go pa ne re.
1: Kopa, kopa, kopa, ra sokwa chizga miti, kukwa tango.
2: Ta kukwa na chukna ra?
1: Chukna ta maara ra, machuk serko nari ta ngoma, dinsgi hua zilang na ta epshin zga maara, kukwa tanga hua longi tsarno zhigni kwa jopu karo zga ra tangri
2: tango. Oh, tu so, shi, ya, ya, ta kukwa.
1: Ya, ta re.
2: Ah, ta re, ya, ga tanga sati go, ta mangu a. Ya, oh, shi ra ga mangu, mangu, ya, ji, ani, sun. Ya, ge ta lang cha song.
1: Cha song ni.
2: Cha song.
1: A nam ge song ji ma, tu mung ji mu ge, ta re ma nang ni long a xin zhang an jiu qi. A yi ge de shi su na ge ge da.
2: Oh, a ge, de de de san jiu ne ma.
1: De su ge.
2: De ta rong jiu go ne de.
1: Oh, jiu go ne zi re. Ya, ta jiu go na zhe ge ta rong qi le.
2: Ya, ta xi qi ge le ji.
1: Ga ra ra. A shi mo chun de xi ge.
2: Ya, che re.
1: De na kun jiu nong de hua lin go ji kun jiu re.
2: Ha ri ya, ge qi de go ne le na do nu na.
1: Ga ren yi ji ge da. Da dukun da wallar, dukun maakun meek, da sugla. Sugla kuni nga chika sukuzgar kisirna maare. Da gyalar, gyalar ngi kundonu darum.
2: Dada.
1: Karara, shimu chunda na hamagla meela.
2: O, aga, hamagla ta mecha, o, kunga chika kundi arigin chayo ya.
1: O, ta shia lama usunar, kunin chika kundi zinuta ta kundi, azabjil chen kundi njiku yinar. Arangki ga nyuzika kundang nara ta chen.
2: どっちつくのんじゃ。ちこんじくこんじつこんだとらたんごまん。ちこずんじるご。んじくねずけ採けまる。ちくねずんじる。やか。とけ。ちょさこんじくんご。おなんで。んあけずんじょこしこ。おやや。あけこんさ。ちもれこんじつけつかよ。かしんいじごぱ。
1: ちょんだんだこんじぞよちなたにんなんばそまちょてにしちげほんほるちょさ。ちぎちぎよにひれこなこんじずぐむのむにがこんじずぎじんじなあごんばかがたんすんがひんまちゃんばてるかたこぱとんとんすけ。うん、てんじる。かれだしもちゅんだなけへんあよ。けへんとこ。うとんうとん。お。
2: ちょぶとんがちこね。ちょたらずがしけげれちらだんがちょさらたんごまし。こんにちがこんじこのけへんずれんとじよなさ。お、てじ。あかゆちょつがとこ。おやや。で。でさる。まりゃくんとさんとさ。お、でんるが。あ、まくらどうもがんごそのじす。あ、てかめが。私がさが。あたつがたんごがじょ。やや。お、あか。
1: 초야로아무거츠가케주드 Ni chō dōzi nō miya, ngi rājāyā dōsē kōnō.
2: Hai, ngi chī ngā dōsē kōnō. Yā, yō tō kāzi yō nā.
1: O, ngā māndi kī sō kī, yā.
2: Yā, kā.
1: Dīgī ndi kōnō rā?
2: O, rī rī, tā māngu kō.
1: O, yā, yā, yā.
2: Mā sā tī. O, lā, tā sōng tā māngu ā.
1: O,
2: yā, yā. O, lā, yā. Chī, a, ngī.
1: Sō lā, tū. 啊哈哈，有俺们这个呢。啊，都去花莲就我妈干么子了。呀，他去芒果过的呢。大堂大芒果可得去。呀，大芒果，光种么些了？嗯。吃下点哪家自个儿个到公安局去。俺来大堂芒果啊。好了呀，今俺你是阿哥，阿哥老菜酸。菜酸呢？好菜酸。啊，就得当俺了。哦，大少爷，呀，大人们去到俺家新站，俺就去。
2: 阿哥，你都过去去去啥叫那嘛的？
1: 你呢？
2: 都差不多还对你就过那子呢？差不多才过那都用二次才算叫那嘛的呀？
1: 哦，应着了，应着了。阿拉是我前六十都没是讲的着。
2: 你老家前面那讲的？
1: 啊。
2: 哦，阿哥，当从从一个那了，这个你过那了过？
1: 我买那了，我买那了。这个你是弄的大人不去那了，他们过啥子他要你？干着啥？我他过什么的？ 哦，阿哥，就那干花个咋个？哦，呀呀呀！哦，阿哥，就这个都。啥子？哥们，什么几个忙的大哥？哎，干啥？阿丹的，哥们，什么几个那个叫二哥大个些？哦，阿哥，哥们嘛的，阿哥，二哥，大哥叫啥么？就那那我哥们，二哥你这样子个中青的么？茄子个呢？花坑子个些呢？俺我嘛二哥呢？那叫二哥大个些呢？
2: 阿哥，哥们嘛人家都二哥，
1: 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
0: Tarik lesson the girl's own departing, some drink gang crab, and trashira, tackle pashiglu, such a tackle bar, and took serendum, some rinsing in.

0: Ali zedin ge sanggalan yedin ge sosung kiji xalan ge samba ni na gori jaw no ge lang shin nang yi gong ni cham ju xie ba che bin de nga ye ni jung cho a zi lang shin da da wo zi gori jaw yo dina ka song tiang de ge chu zong ge mo ge sao zai che mo ge yang a lo zhu ma ga zi gen son ji na ni jung din jo ge yo da nan ge che li da de da ni jung ge da jing jo sa ge li kong la su guan de gori yi da ni li kong la su guan de song ran ge che li da de ni jung lo jung de yi ni a da nan ran ge lo zha ni jiang 그 첼리라 소과더 달리 콩라 양나 그렇게 쳇속 같은데 나 실기 고출이 그 요근더 라소관디 아 그저랑 전진 안기스 소종된 조교기 연거 다소초 그 니종근 초안된 손이나 아 영랑 그 지금 아 회인이 소종이노 양나 소자니 소종이노 쳇속 같은 거 송치기 고요 근데 소송이 달라 소종하고는 고름 그 전이 다소종 남반 손진나 시고 로스킨 안도 간다리 요 근데 소송이 되니 대랑 글랜슨 디능아 주단 티츠 그 소마드 흐슴도 모 그 단시 이후 대랑 그 단시 근로이나 아 노르라라 단수 스틸 소눈범 다 삼보인 나 대랑 글랜슨 디나기 다소 쪽은 더 삼보 그 그쪽 나랑 이종아 송노근 소아 양나 로스틸이나 너그 소중 그 고름 다 속한다니 잔저스가 통통리 디나 도머르 대랑 그 단시 근준 송노머르 소친 그 다루 그 이종 호마 노르란디 카퍼글란 난제바 토그 슈니기치 로쪽 노르라 그 카퍼들이나 대랑 그 랑지 근고츠 야, 저쪽은 놀라 조대 모이나.
1: 그래서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레디나 슈니그 대랑 그 단시 근전 송금을 섭친 그 달로거 니종 소마 다른 소실 아 모른 게 전이나 다른 거 니종 대 송에당 니종 된 지 저거 샤라 로트나 송으로 그 갑도 넘어자 기억이나 슈니 아 다 모른 일라 카프글람 님 됐지 라 모른 거 니종 건 소 한다 중에 테니 잔드 저거 통통이 일 야로 저거 다른 소실 초대 모이나 네모이 나리 디나 조랑겐 선재양 대랑 그 렌슨 디능아 그런 거 접종하는데 그 고름 그 처는 거 줄렌슨 디 잔다 당내 있는 향 답반이 과진 최신이 단인디 대랑 그 렌슨 디능아 고르 자오는 거랑 진기나 당아야 니중 초아지 랑진다 다우즈 고르 자오다니 제주 다섯 잔다 그 소중마가 된 선지나 다상 니중 디 송 라는 게 체리 당 제위 니중 더 이더니 니중 그 처니야 지 소중즈가 마리 탑 니달이 다르금 지나 셔라는 거 접종한데 송어는 그 갑통도 기억이 된거 아, 저주 다소 종이 중화 송노 그 초아이 난자 영나 고름이 난자 로스킬이 난자 너중이 타니 지 잔저가 통통이 너노 대우진디나 토머 저런 그 롭자 등 첼리 등 파일라 속관도 저 예신야 그 남방 오트가 감사합니다.

0: 안그 체리 뜻이 똑같다나 치기 구요 근데 질린데 저기 뒤촌도 못 오시는데 이젠 그 라는 그 뒤촌 담전이 준대요 아 참가가 제 보래 마르토인지나 다르긴 좀 소마 망한 손지나 주다 아저로디리콘즈가나니 야디나 쇼니기 주대랑 가단시 근준 로조 소는범 더 그 글마단시라 다 코랑겐 선진나 다성긴 중대 송이 지금 로진나 간다리 이렇게 탑송난다 중이 타니 로조가 전즈가 통통지 야 로조 소는범 초대모이나
1: 어
0: 게빈 데모 데모 데모 토마 조랑 그 톱종란다 그 제성 그 전행 그 줄린 선디 잔다 당는 이 대랑에서 타동 그 글름디 페노냐 답하니 과진 최신인 대단한데 되는 글은 신디는 거 우리 자원 글은 신이나 다 나야 니중 초아지 라는 점 뭐지 뭐 아 대단하다 저런 게 선진나라 가성 되는데 니중아 송이 하는 게 제일 등 제위 니중대 송 니중아 송이다 니중든 지금 저거 시라서 저는 거 투노는 거 동도 뭐지 기억이 되게 되는 글은 신디는 거 나 지난 바서 그 지금 니중아 송노 그 고름 등 양난 더 글로스키 그 송이 잔저리 거 우리 자비오니 되나 도머 저런 거 다 섭자 등 제일 등 파일라서 관다 저 자신이 그 남바 고스트 그 알감 잠리나 아게
1: Rangi Nijon Sona, Rangis Josu, and you don't talk on Gugun, Rangis on the Lini, Namsi Chazgo, China, and Chitomuzra. Tamaning at you, Nemangaman, Yena, Tasman, at Chupondashon, Target Gizka, Margita, get into the teacher calendar. You're gonna Eda Limita, Tactical Gitting Tangachu, now Wodon, Joy Suna, Wodonara Tarangichi. Я танда джампа кана чихтапа дочик тому гочи лорчина на яна сондали тому гмиоз мек
0: яри
1: тага сондали ни таня ма чаурара та лукну пати фора тому гри
0: яри
1: тага та тила канита ранги сондали ни яра машта ту гергенгера макинита гергенгера хумат мумаз гаге гондар тага ранги йонан досага таңи джунге сати мани ранги дикон тканга гогнина те ранги сауз Tangachu injina, tangachu sondali ni yara gergina tati nung gergina yara shinita. Ngachu ando nyanchan ina choko yana yujir teni lasu bata. Lienchan mandawa orkorzga tangachu songa.
0: Nari?
1: Taga sangita tani nyama chatsaga tar tani tsagezga dala. Tehi narange zani ina choko yana rangi rojongi yirshog nandu sergun tila kane rangi mnyawazi ishchek.
0: Nari?
1: Tagata, Tomucha Zinatarangi Juju Kan Jogunina Tarangi Saus Higo Ganyamu, Sotung Yaran, Gumaning Gata, Kanso Sungi Stago, Tinatum Tanjan, Rushin, Tamuzin Taget.
0: Nari, Nari, Didi.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리리다 초롱근 손재다 성근이 중어 손노고 고름라 양난다 그 냠용 등자리다 등이 도쪽 제마르가 좀 손지나영 이 중원 조고나 대치 다드가라 역할이 있는 요구 그러는 아 무게 요파 다드기 요파 고는 이 중원 조준다 하신 것 같이 해보래 근데 이 중원 손 등에 이 중원 손노고 고름 그 전이 다치 공나 시작군의 대비진리 조 이 중원 손나 그렇게 이 중원의 수거 리 공라 등이 증근 체포 막 그렇게 뒤진 거 조우 랑랑 그 그거 이 중원의 사거 다른 거 흡중 거 니트 강나요 그 양나다 그 그렇게 탄크 소소인 난자양 나 그게 샤가 선이 리리 따라는 거 자이 송에 되는 이 중에 주대 손이나 하천 그 같이 버다 그 마음 봐서 저렇게 이 중에 주고 놓을게라 라는 건데 되게 돌는 요파 그 거니 섭전 손이나랑 그런 그 첼린도 섭전나 정교 그때나 첼리도 셰라 마라시 죽었던 거 송 리콩근나 책임 정교 그 내는 그 다지기 거 사단이 중에 다던 그 줄 없이 능이 중에 다던 내지 다지기 거 사간다요 근데 중이 탈란당 제이 다던 소통나 방이 중은 조근 지키는 티 연근 이 중에 요구 놓고 소통 나베라 다 뒤치 돌아가 메이 다던 뒤치 담즈니 다 이 중에 수그 샤와 그 걸음 그 쳐더니 로종즈가 가리 에탁부다 주다 정가가 챔버레 대단하다 당덕 이 중에 난자 엄마가 이 중에 난자 탕소수 그 이 중 그 전더니 조랑나 가지고 로스지나로 간다리 이렇게 단다 중에 타니 갑다리나
1: 아리 괜찮다 로스지나라 딱 나 너무 이 중에 나 죽고 영나 다성이 중에 나 죽고 로칠 체체리 데리 도모 사우즈 테르지 메타 온장 바 안게 다스 하나즈가 안더니 존은 다 워크 장도 년정 칸 야나 송다 이즈 테니 탈라스 바소니 테이나 나르게 인지나 쇼스케 거는게 가슈나루 이즈르사 토게 다치 가니 토모즈긴 타 콘코조라 다 특브른다 마트무 카르크레리 이즈니 기도니 토테나나르 테이코 테이나타 이케저 군나라 랑게 나 손
0: 레토바나 바가 다그 소초 다그 카퍼그 킬름란다 그 다르트그란다 그 지금 년사마 타영지를 로토 소넘바마 카프르게 남는 데와즈게치 그렇게 다롱 잔제 노그 저와 그르그 안지즈그 다운 더 마트다 디젠거그지 지른 데와즈게라 로토 소넘범그 아다 탕다그니 중국 전에 나나 가지고 로치는 로간다르스는 단이 오르그 양치르 잔제디

0: 간다리
1: 레조바나바디앙

0: 희샤영 초구 치사
1: 오로르그 짜츠는 몸사
0: 단수자 잔품을 고사
1: 그먼든지 라치 토사
0: 오로르그 담비에 담가

0: 야 tani dachi kuni pshir tang nuk kheta xik ya
1: chazi tsara
0: yo paxam ra me paxam
1: wo yo paxam ra me paxam todo kutang wa kukun
0: ya kumanyong icho karkunga jesad gich
1: ya chi me paxam do kuna nekhti kherdi xatang shumari
0: me paxam tagitari ya Yopaz gara mepaz ngay cho shay tangno Lakhi rafchang homo ngaji yota mgichi me se kukmo Ta yonaz gara menz ngay cho shay tangno Ni shay tangno diya Yopaz samra mepaz samg nang Lakhi rafchang homo ngaji yota se kuka Ngichi me se kuka Oli Mkhiga Mkhiga, mkhi nang cho karkong ego
1: Oya
0: Lakhi Rafchang Homo Ngaji Yota Nikchami Saogun Chewa Jamur Gomji Yota Ndoinjami Chakto Akwar Chewur Goji Yota Ndzamjami Tazanri
1: Hori
0: Agu ta Saozug Makunang Icho Org Chivshel Makunang Icho Org Chivshel
1: ya
0: Lakhi Rafchang Homo Ngaji Yota Nikchami Saogun Chewa Jamur Gomji Yota Ndoinjami Chakto Akwar Chewur Goji Yota Ndzamjami Tazanri
1: 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
0: demo chokpo sacha gangzi ki nyanga cha sara, rangi ngoshtuiz gandho diiz gina?
2: Ngan tsoso gu yin.
0: Tsoso gu chokpo nyanga cha sara?
2: Nyanga mangzongwa sara.
0: Mangzongwa? Tsoso mangzongwa ni?
2: Oya oya.
0: Re chokpo mangzongwa, terangi lensi nanga shiki tonar ga. Sasha, tani, chondana chawaz gara nga kovdi jawa chere ri nyongo. Akuta?
2: Kota kota.
0: Trawa andi trawa tongmo togo khetsin rago. Ri harjib kin jagma kheshki chakal.
2: Ri harjib kin jagma kheshki.
0: Ri harjib kin jagma kheshki. Rawa ar.
2: Ari.
0: Nanga ro. Ari rawa ar. Dan tamno hachang dik. Ya tani. Trawa jima nyunggo.
2: Ya ya.
0: 中国的台独中切了不是刚刚的中国的台独中切了不是你要吃这个吃了中国的台独中切了不是哦是他这些就骂人了怎么把这些骂的这些骂的呢啊这是我讲的他这些骂的呀你能够卡空一起呢这个是这里请当这个啊哥哥 就 다르뜩 가지고 하면 되나?
2: 어예 다르뜩 때 뭐지 근데 맛.
0: 야 디나가 저 가르콘 있지나?
2: 가르콘 했다.
0: 야 중국 그 타이톡 좀 치르지이나 베이징 상하이 텐진 중신 늘지 그러고.
2: 어예 어예.
0: 알레. 야 디나 전이 저와 선바 모는 거.
2: 어예.
0: 점 저와 선바 모 막지 디친 중국 그 막지 디친 남자 당지 디친 남자 야튼 디친 남자. 네 공급 정보 망종하고 다 카퍼급 다트그란다 그지도 하고 디젠그 카퍼급 길름도 차타 니나 니타 크게 커뮤니티노 그 중국의 태도 좀 치르지나 베이징 상하이 텐진 중진 더지오리 정보 그 길름나 냥기와나 저 태도 좀 치르지나 베이징자 상하이 텐진 중진의 조리 디안치니 다그 먹즈 디친다 당즈 디친다 예튼 디친 조이나 먹즈 디친이나 잡스히치그리 당즈 디친이나 덴버스히치그리 예튼 디친이나 제워스히치그리 디당나 능아 시기당이 다 좋아한디 렌데 보는 거 쪽보 남바 능아 시코너 더 마도 주 렌슨디 냥고는 거 쪽보 남바 게라양 좋아한 저고는 거 갑톤디 다랑랑 그 좋아디 지그 사우이 년 네 로브중이 인디나 닝이 테나라양 수진히 그 거랑 그 디진트 냠주 고메니 야 디진트 히고니 초아가 전인 너무 그 좋아라 카크리오 그 디양근도 저런 그 로브중란데 이 어떻게 다 유하정가 챔부리 야 저 보초 데모에나 喂，阿哥哥。

0: 야 저거 저 데모이나
1: 어 데모
0: 데모 저거 되는 게 렌센 나가시 돈을 갈서시 도마랑 님 어떻게 간도 디드기나
1: 뭐나 잔잔이 그냥 단진 자서
0: 담진 자 아니 저거 담진 자 되는 게 렌센 나가시 돈을 갈서시고
1: 야
0: Tani chupu tamzhin jia thomar khet zhin zhigo?
1: Ya ya, khet zhin na.
0: Khet mo khet zhin ni? Khet zhigar tsamu zhin chi nang zhigo go?
1: Ya.
0: Nur ma song long ak jie ge guang. Nur ma song long ak jie ge guang chikil.
1: Gonyong zhidar zhigar.
0: Ya, akhik. Nur song ma myong zhigar long ak jie ge guang zhigo ki tazin rila. Nur ma song long ak jie ge guang chikil.

ཁྱི ཕྱད མི ལུང

0: 잠릉 리그비 과연승 테르비 까르마 오체
1: 치등 아유 심코나겐 비 지르크드가겐
0: 알랑둥 잠릉 겐지
1: 아망 투르 흐테르므 겐게 스노 카난지 비 메토 친보
0: 원본 신진 겐지 히르블린 비비 그냥 좀마랑무
1: 알랑둥 잠릉 겐지
2: 자치 덴비 냥큰 족부 남바 최초 데모이나 통데야 랑종 잠능 르제치 지피데 쳔능 나치 체남라 아동와 하흘레 자치 셰피 잠능 기서 제비 중 뜨그모 세르 중 시바 멘테다 통지 엠비 최치 티터 셈버 르가스시

야 사나치네르자 우카브리숑야 머가타모마리타고리코르야 헤라타모글랑가사자치야 양다라타가탕좀고리세르야 양마리좀비르곰파리나야 다 파르제 머군 좀 버리셰야 야 서르글랑 가 사자리라야 야 더치너 톱드너 쪼까리터야 영타로랑 아용 고리서야 스타주끼 오칸텐 고리서야 손오노부 소카곰 고리서야 야 모일은 타모고 머리 땅야 야다지지 라마지리 빠야 야 타모고는 안좀 후리 송야 야다오차만 펩지리 송야 야 타모고세 존린지리 송야 야사타나타마장리레야 야타오고마테존쿠리세야 소노노보체일체쿠리세야 스타주카마주트쿠리세야 오화오마딘존쿠리세야 야냐마사주가투리라야 야 똥트부장 그 섬자리드야 야 뜨자가 먹은 탄쿠르리제야 용오요즈 카와카로리라야 야흐치트부장 그르금자리요야 야르잡트장 그드라리코야 야모르컴시르자즈므리제야 야크다무구예즈르리라야 야야커커르니다리고야 야드크르고체쇼다리오야 야이러가모나드리리코야 야녀마승거콘토리라야 헤라타모글랑안도제리세야 더사치네호제마가다치리라야 마가타리노비니모리라야 무자마흐마끈오리리고야 탄단지마흐마끈통리리고야 영아가르둘라지도마시리짱야 야고말라그저말마시리짱야 영아돈드그냐탄도제리짱야 영아돈드그티님은드제리짱야 영아달란탐나냠터리짱야 영아탐우드트요리리짱야 할라코나나베더처리라야 야마코글란디바리샤 할라타랑노라냠트 니마흐슴거노모테 감막던요고노 탁가자리 타니요 숙츠타디카루가사자 어르종친 흐뜨모얀치다나숙거 숙먹조카만부 우이긴참츠 세란드니거거디니 아자톤 푸즘 속과라로 니르캅데 속세루 흐타므르 톱든다 남카 톱음냐가 데랑 가먹 속다 고노가 톤다 다글러즈기 임비고가 지 판싱가 라블레 구노르캅데 속세루 흐타므르 톱든디 다 데랑이 지와양 맙디버 당은 응으가 따라지 머디가 데나 속은 남카 톱음치우 상신자오가 과이노가 속먹 쳔본던 롤링 득던 것이와 축하다지기 지니 소는 남카 투부티 글란다 랭가

0: 阿嘎罗尔卡尼亚提永，他嘎啷罗混的阿呀罗混过土进来呀，亚达钦阿卓嘎哈罗德拉古吉森，亚达嘎莫霍塞隆罗霍林古吉森呀，达阿德尔阿嘎罗罗吉进来。 杨阿斯特个幕后塞尔宗罗霍萨加金德呀，拉洛库勒巴米尼洛克德宗金森，南扎布霍格朗格罗霍克德杨金人了呀，那瓜那乌格罗霍克德吉拉吉人了。 那得钱呢？多得了，好着干净做呀。地大了，老个个了，共同进来。用得钱呢？多得了，好着干净的呀。马斯巴就是那个老来来去的。
1: 啊，马德是瓦子罗和达里杰人了呀，啊，老桑奇呢家乌罗的杰杰人了呀，啊，扎哈杰格特马罗马古里文，达斯格格达罗拉罗和顿达金色了呀。 里天大牛和我和罗西勒里啦，和狼查木和罗和杰拉杰有了呀，呀马西勒啦和罗才木勒吉哩，呀查木和狼和拉罗和尼尼吉勒了呀。 呀，上起来呼啦呼啦，当当起来，啊，你娃喊得哩，罗呼起起起没了呀，呀，牛当当坐个罗个罗不起能，三单东呼单个罗呼爬上进来呀。 呀，辛苦了，让我老三家几里，让拉西拉我老好开个了解药了呀，呀，吃么家个个老公子能吃药，当有日么个我老好挣来进口呀。
0: 呀，但东单个罗马萨基里，呀，但西呀呀库罗和我们不西有了呀，俺们个车么了，价格罗和么混了几呢？但家奴呢和么个那罗和挣来几好呀？ 俺打那卡拉瓦拉罗，写拉几声。大学生呢，学什么经罗和阿表进来呀？呀，大肚子阿罗罗，太不正经哟。我个车驾还干的罗和看着进有了呀。
1: 杨吉人么个那路正哪里口？但就看什么景路和看路景别人呀？哪景不听景路看路的别人？那得站的那边路和切得景人呀？ 杨西个马什么个个罗，三小进来，杨丹的小个罗和日那进的呀，黑了马也多拉个罗，叫这的人，那大屋和每个那罗和一个来进过呀。 那么我打了个龙，自己来几个？
0: 但大灯和这木罗和出来经过呀，压力起来可灯罗出来经过，压木灯苦生罗和出来经过呀，那罗起来大米的罗和么小起来。杨江出卡龙罗和千扎金哥呀，杨扎拉没个真的罗坦扎金哥，杨赞木和索拉罗和千扎金姐呀，杨就那娘着罗娘的亲戚，但就给卡人罗和娘修金鞋呀。从那个农部所看喽，娘们经济，和当家务和钱那喽和娘不经济呀，也当忙了那个喽挣来经济，让看你当地喽和老农经济呀。俺们家务俺们个吃么个喽送来几个。用土拉结婚了，我家不就有了呀？经常木经过了，怎能没进来？用咱拉拉些了，我家拉就有了呀？何等家务恰满了，怕没进人呢？用花拉上灯了，我等就有了呀？杨三这马里和个老大当金的，杨他拉起中老和为那个解药了呀，杨地拉扎呀个老大力气米，哥怎么吃了你个老和的过去等呀？杨着这起来和老见么的等。杨咱们和得了罗和过么近的呀，杨咱们了上亲的罗家屋就有，杨进来是送罗和那个不近的呀，俺的家亲都进个罗我们兄弟等，杨龙不混村进罗和他们见面了呀。喝了茶木和那个拉和罗同比基地，摩尔的眼睛直罗和国际就有了呀，因为大大大面的罗和满就进了，大人有和摩克罗和正经就有了呀，阿拉姑娘那位的罗吉拉的秀，让马姑娘冷的罗和下人见面了呀，大小马什么就和罗共托起来，让马的拉姆罗和罗吉进黑呀，
2: 阿伦擦将大马格了的冷哎。아랑 차가 당니 선디기 찌그졌다 또니 다니 아롱 디 아롱 기자오 아롱 사 시훈 차르긴 디야 노아 카프 중 찌고 라 알간 지 후타 요 기 목세 메르 그르쿠 따 가 라 순 동추 메시 가 도르 지 들 리 라 군 코르스 무 조 가 자 들 섭세 어유 군 가 체 리 하르 자 오 거 포 트 가 송 디 다니 양 라 시 가 자 라 셉 지 가 양 목 쿠 라 가 라 군차목리라군손의야자식가는시킬라따기남은가슴가잔듯뜻동아찌기노아잡샤속걸라간지후탄주기리라인잼슨거리가잡라흐름안탑시알자오고포장지요소가얼동문제때헤디남은선친자오고치카나안타이롱그트지신보트스카빠만용니가오흐찌띵디와다가나나송디아르친드츠자흐뜨모흐세종팝고츠자아르

아무가 참오가 지그라 단 드그나가 니야 소가 셴랑이 노토가 다니 아라나가 감아 근마타 좀고노가 납셔 탐치고 톤고고노 딜라이노 의초 참아 콰르탕다 송이 하르타 서타이 단 좀키 체나 탐치고 아르장통가나니 스티디카서 가자통고 초아로리 다셰용가 감아가 닐리니 조테 가잡징아 기기다오카 레오 트파 알랑리 롱스터너 즈마타 양치 르지 호나와 르데무가 참우 지그제타 스톱든 쪼끼 쿠그딘절 양 르지 스톱든 쪼까티 오마가게 르자와 흑진고노 티타인디 칼로 넙샹 슝츠 참지고다니 아마가 나와도 간다 카르크 슬근점점 동와 우이츠츠 르자얀조 칸밤부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 རྒྱུག རྒྱུག རྒྱུག རྒྱུག རྒྱུག རྒྱུག རྒྱུག རྒྱུག རྒྱུག རྒྱུག རྒྱུག རྒྱུག རྒྱུག རྒྱུག རྒྱུག རྒྱུག རྒྱུག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야 야, 탈라, 뭐, 탈라디리네야. 야, 탈라, 글리리리네야. 야, 알라, 끙글리지리네야. 라야, 첼러가나, 티카루, 오린채네야. 야, 마치는 산, 티나, 꼬린채네야. 영원치는 와티타우린치나야 영친바쿠불나리토야 영남카타근소강사리레야 영들므르타소쇼르므치니야 영들포잔글뿐거린치나야 다티랑아 예글나리 토야 산더이 상우마시리나야 더 포토스터 모세존치르라야 양안다 상우마시리나야 나더치너스톱 드나초카치야나야 토니르다 인여저름리카라야 영신들제 예냐지린다라야 스토바친보 영산티는 꿀잡 쪼리요야 영원티 타우잡 눈리요야 영무모철라카르지요야 영가말모메라르긍리요야 양중아긍떠드머치이나야 야르자나 탐구야 첼리타야 야자크르

0: 약담 쩌벙아리 치와리메야 양타로고먹거르나린도야 허라타오갈랑아토지리야나야 다가먹거로드나체시디오야 야히치나글로부티카리제야 야니오냐가마토리야야 다릉오가나가꼬츠르리라야 야마그네거자쪼르치토야 연잠롱살라쩍바리체야 지그치비스타나제우리토야 스토머즘 틀치르가스타지리야나야 야화티에자탕야체리토야 타영틀타비녀드느리토야 야시틀타르가스팅스브리라야 화영토르사나만다리오야 나드치너톱드나조카리라야 가마가와르타치유스타킹리라야 정들리멍와스수리멜라야 링코르스마남키스칸수고리라야 정들리멍와글랑스브리멜라야 나짠리톱드나자오리야나야 군들리자나치자리야나야 나카야미누르자오리야나야 야마그르거사조르리테야 야스타나제율나라리차야 미오니스티반잔자리야나야 야쇼송도와스짱고르리타야 다오니르쇼스라스타즈나치레라야 야남카가야이스탐추고리타야 야쩌롱로꺼니르야치야나야 야르지야몰루쩌라리오야 니르가존노라트린다야 소그노그르들포르가출라리야나야 야라트스지그코르거리타야 흑치그나코소란다다리야나야 지그유사몰루쩌라리오야 야타오가마꺼르쩡리라야 我花无那咱总得的呀 야가나티르둥라투야리네라야 야타그르여그예보리체야 안담자나뇽오메리리야나야 야쇼지자크노리오치나마야 야타모글랑아크르바리타야 야타루그나틸렌제리시야 알랑스토마라와스무사제리타야 티타루그나제제리시야 리틱스마마시들라리초야 야드진에스톱드나토카리마나야 워화오남키스칸수호리라야 양리랑코스마창이리오야 양미나좀니그나제리야나야 더글롬보남제트시브리토야 양마저타오글랑그리라야 양존지에테스트라시제리야나야 흐타마쩡오응어꺼저진리야나야 흐타마코나그나 위더스리야나야 Yama kogla lanje wari mele.
1: Adach stubdan chukka se jyoti gala ta langi. Kajan ka uka kakdan jayi. Tumna koga uka ga khani sandgi. Ndi kawa galon chuk thamchi ku harta sartayi. Chiang shimata adawunu skabde. Galon chin hichin tele se jyoti. Yara jyaw galandalengi.

0: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저용니 네이버 콩터 제바등 사급부터 랑지제 화암줄 수고용니 비슨 도인 페이지제 랑으로 줄여 반 통기강 예랑 장수선 페이비 능니제 나가줄 나비 사든터 동기 리성가 난지단도 로르메제 화암줄 샤와 라급부터데 로시빈 페이지 문번 원지 제바등 타이크른데요 문인 창구 종합이 고 라급부시 좀제 등데요 당종은 탑지 고적다더 비튼토인 폐지 탑지제 니크진총샤기라 도고수 라그디시 그 체르 동화등 말럭담비고니 능키비 흔돈플샤기 글러니 사르닝 담비응 먼틀 지지르라 건드 동화등 리식 담보 등 켈리 담보 용위 샤와 라그드브 당습시니 환주르 단토야 안피제 남바 사프튼 등 자실 단티 동기 리청거 자치 켈리워라 페지거 이치 제튼터 땅데 게임코럼 프르땅 톤리럼 프르제 고르크 무군돈 땅스브지니 리식 담보 땅 페지라 켄더 동워 시진족기 첸키와 땅 히든머니 나티 스스마랑 진제 심지글라 흐나니 게임슨 담비 삼치르 멍뿐돈지 레와요 지송 우정롱 지금을 총들시기
1: 남능거 셔드랑머 땅 중시 중국위 초비 텐지 초치나 갑자 지바 지제스미는 베진데 총고자마 중공중 잡수주의 인 아예용스지 주시 왕후닝기 초친나 신큰 팀에 용라 제천능으로 맙슬 잔티나 그버준니 땅 중응거 잡시디 참머라 조심코비 갑스시바 땅 남능 산이 그급 셔드 본다 초라 착스미 소미게 참접시 중공중 잡수주의 의원은 중앙 탑숙지기지부의 부장 리간 지엠자 칠라시바 마스 촌디 고츠 무자기 헌 헌담슬능 키르탄돈 서드스 번다네 중화 머리 첨층 체미 코모 가친식인 비차니 중국 리제 당럽진지 흑삽시 바스우당 중국 당 잠능 제틀제비 아제슴 가친식 장예나 아자치 서드스 번다 남지 흑자와 당 알라쇼 펀드 고르지 주세 시진핑 제 남실 가친 알로다 담불 정디 로르지제 고급 담진 신이 디럽 접지서 담불은 정디 머리 짜트르지 알랍심 샤지가 촐라 바삐식 바당 잠낭 샤비 땅 폐지 용으로 바삐 흑근들 통과 서두랑미 초비 텐들 냠디람 바삐 흑근지 땅스데 중화 머리 알랍친 짜트르 응원지르 땅 중국 땅 잠낭가 열컴 소시 자시 냠디 제수다 통월 서두랑미 리리지 흑톱흑 살반 베지 아레바 요라 잠낭가 서두랑마 땅 중시 중국위 초비 텐들 초친나 고라 샤비 서두랑마 땅 중시 중국위 초비 텐질랍 지리지 리스트가 가친식이 예나 텅디 초친 하스당아 시도랑미 셈흑치그드당 후도흑치그디 페지 돈이랍 조샤시디 아질급당 사클라 야당 접진이 용위 시도랑마당 중시 중국위 초비 인간크와 접자사가 초친납시
0: 니흥나 제스 지집근거 예멍 대통고르지 롱인 장글 종합이 장글 반듬 지바당 Lungin Changul Jongavirang, the Tang Jungun Zixin Jim Jusa Tungwitala, Gojishi. Manjin Chotan Pages Tung Tungji, the Tang Stevens and Badang, Shabshi Malaka, Spitzel Tang, Panjin Tora Tungjir, Narwin Tungchin Shebadang. Jijir Jish Junger, Malak and Tinjurla, Narwin Tungchin Sheba. The Tang Shabshi Don Humorazin Tang, Juan Tirangin Cheratunga. Momong Mang Tsuji, Narli Labeguni, the Tang Yung were Gendel Dungni, the Tang Lapambi, Tuan Chilin Tuvi, Tablum Dung, Huam Jurisan Tung Page Tung Dung, Gangjuki Chabrasini, a Yamung Jer, the Tang Chetzel, Suyuni, Tora Dungi. Changuli, Matsuyung Jer, Suyung Dung, Dean Kuru Yung Jer, the Tang Shaps, Jailers of Dungadan, Chetzel Tuvi, Tortan, the Tang, a Danger of Songul, Monted, Jepton the Dungwa. Bilag ni dan manjin chotin shabji maalag nyugnir giin tisang ta tongwa su shuwaar nga lamagni zon lingan nyebzi gojig siyo. Bicin towi deetang shabji dan chisan towi chotin deetang denjig mamang ge caishuk deetang la kashuk bi sartul gachin rongnir mankang juijir dan bicin towi peji su zoshin dan namchang gachin debzin longin changul zhunga virang ge manjin chotin tongkong gojig ge zibchil zadun donyo.
1: Shunni Xiangqin Nangkilji Sarnjir Gorla Nienro. Adadambi Tijia Semnena. Xiangqin Mamang Sajung Dang Xiangli Xiangdi Puyi Niamjilgi Tsonghunab Jangduk Jidin Xiangxi Tunzi Shir Tsong Xie Yilam Zixin Xiebi Xiawara Gendir Tongvi Tsonda Salang Dabdi. Xiechushu Jia Xinpingji Xiangsim Xiawi Gorji Ab Jishil Gachin Dang Tsonghun Dar Tukhshiba Nangkibji Songshil Gachin Jab Gongdun La Tuobjung Dang Liglin Dang Sibshidi. 下位年

0: 남뇽 쇼듬당 아니베 나도나 이시브 링근 소위 고직시니 니흐 요기 서총 세일은 즉천 납근데 동월 토글 사바딩기 샹친 당위 수제 존바 신정 노동촌 등 샹리 샹디 부예 당주 콤마 부정 존바 미얼단 미케티 촌더시브 마스 담시엘 촌더리 단돈 니스통 니스치글도라 샹친 당 부예 냠즈 람득 즉바니 용 총은 샹친 당 샹리 샹디 부예 서총 세일은 즉천 디티비 링근 라미디 아디튼 냠글당 텐줄 흔돈 텐줄 람드가 니투 업데르가 용와 지크마랑당 원슬 임바 시르총셰일 제브젠춘 아빈트능 치른주와 창진 말르가 쇼운 조그니르 지접바 차든 쳇슬 흐탄능 공플주와 돈이 자멍식 점지 원슬 임바 지라 겐데당니 아젠라 몸터롱비 토근가 지글은 쪼기 촌들이 난치단돈 다루네동이 창고 종아왕 구르잠비로 인라 지기질 권듬지 찬슬 샹디 땅아 정독 샹리 비르 샹리 송스탁 샹리 지제 아난가 같은 참흐연 토타 왔음데 제추수제 스팀핀제 응어주의 일라 담부르종니 비츠 토와 땅 파츠 토와 노츠 차 토와 시르총 차 토와 지라므기데 아젠디엠 향트브지 시르총 셰린 즉치나 담즈 나무셰기 지크메 덴지가 땅 비츠 덴지가제 차타 담송시디 지금 송추부 땅 돈이 폐지지 탐웅 폐지 땅 판츠나 죽은득 제고니 아젠트는 아정독 지된 상식 돈이 폐지지 아망지 사르튼다 땅 돈이 브제트 아릉다 동아 땅 차습시 바도든다 동을 흔혼 바땅 차든 진제 돈질 땅 비츠 십실 비츠 당죽 속제 신차 죽니르는 사바 비츠 두 마냐 바땅 돈이 브제트 통와 돈지 인진제 차라마마 속제 가는 세와 샹리 톤지 토마 린헌 십츠 진제 톤지 사제르와 땅 선튼아 렌탕아 마비 마지 예차 렌탕 토비 총소다 예르 근데 동와 토르근거 땅르바 샹시 톤이제 첨초도 바 지시기 찬스 사르투지 근데 니바 치르 동와 땅 톤소 십슴제 텐주 사르투 남밥 점바 아즈름제 르츠 좀이 신차 카습시바 샹시 리르게 톤치 니흐사르비 톤큰 즉친제 비츠 토르퉁 땅 판디 치르 동을 근데 시기 말그 담비고니 총르트게 츠바 도브치르 동와 땅 샹친르비 제출의 총르트가 저근등 세르시바 기리제 총르트가 제승 땅 도브치르 동와 총르트가 니흐충 도드므 차든다 동와 토치르당 시르총 코르지 말그 그미다 동와 토르근급 정도르 제든 샹시 톤지 제르티비엔 잔츠니바 톤르드 동와 지시기 마멍 시긴지르당 샹디 다르지제 최수급 인총시니 타멍 땅 예능가 샹디 냠질당 샹디 니치르제 람드기 티청다 당시 머리카가 마멍 망초지 토니 제렌탕 파르비 키르포고 냠출 강르시기 샹친당 부이 냠질 짐즈친 제비 능치나 땅습다 동와 땅 카슴 진제 냠질 돈출리기 말그 즈바 아정독 지데 나샹시 톤지 시르통시 삼즈친 제버 흔혼바 총문제 중시비 수용니 다르지 용을 근데 동와 땅 샹디제 도든 제 크반 죽니르 김즈친 제버 파리르비 시진 조기 총디르당 샹친 샹디 샹디 틴제 샹친 땅 부이 냠질지 총훈 앞정도 지든 샹시 톤지 시르총시 이름즈친 제비 아네츠 캬브르시 바당 초싱 크당 르두추 샹친의 차르기 럭슬 틴 샹친의 촘라 다크 도듬주 롱양 지신의 촌훈의 마르캉 차요 공사 지지 아브지리 담실시 장진강기 원진시 장황연 등 진신시 촌들시
1: 다든비 체입드니니 체이체니니와르 샹체망친의 진리윤 한컹거 아제용모멍 팀이 소친의 갑주지위인 촌훈도요비 팀은 촌너브 소르기 월그랑 아슈쿵크타 송디 잠마르비 참치톤리 댄진 요근이르기 전바등 총문의 장독 타인용 당립 통리가 남바 사튼시바 지르종의 제도는 도시부시 예용 망친가 팀의 마시광당 마후창 렌친자키 徐庆민 홍윤伟 가우루마 고진핀 동회민 장志更及 도시부주시 상체 망친의 인리윤 한컹가 당주 수제주원바 주린주원바 장홍윤 냠드 도시부주시 팀은 남은 하지스 고르무 종치르 땅 멍에 종치르 도송니 소르문 참초조 리 마르킹 차이 공사 자르르 연락 공사 소 캐리브제제 돈치르 고르칸다 촌진 데니 사르토르 초타캉 남정 즈그튼 셰사지스 사브시기시데 참세 돈공 사르플 땅 르그츠르 사르토르 돈리르 엄바르 제금 송중 소제 네츠라 일은 셰프차시 퍼마슬 캐리건 간크르와 땅 탑쇼 땅 비 리조와 자름께 리시바 땅 망초제 땅 지금으로 지리시 도쇼 찬중거 남능르 비 땅르쟁거 참세 돈리 마르그 즈그튼 셰퍼 니퍼르드 어그니젠 땅 정도젠 냠지젠 지금 페이지 갑쇼라므니

0: 야, 릭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얀다직 그즈모알 한지 라든찬진 나임게 삼크나바 디다르땡 나바시 삼진 농진반다이나 소르는 정도는 팅킹 워크홀은 팅 참지 공기 상치 용제 대신 세리 라진 란더 거버 거와가 젠딩 나나 니와가 일르니 디다르타 카르토 질린 란더 심케난 다시 카르토 거와 거와 파마라 글마 타 히치니가리 넘버 3 가스나르고
4: 할라르고

코리에 용하고이 아사다가다오고고 사토제 사크벤드가고이

0: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仪，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仪，他的你三九二年炸裂人数据推测仪。
1: 생일인이군감사샴라선규르냠자리센슈구임팅디선규르기낭된소니시진핑니동소초르점림미탭링류초치나슈규고타삼로사베강람사바르니티치치발리미탭링류기툴레괴주기토사송디차쇼용리차샤동탄리리갸라니바제괴시바슈규고로
2: 아리 이린라 초도 각동 락렌더류 인시 주바타 이린기 거베토르 자두 어리망라 잡괴 제바마세 어리마기 먹줄 고리인 포르디 편동 제바 인시 주베 고르소이
1: 샴팅 디선 규르키 나우디오 시브남 세로나
2: 디글레 군에 베베네 주 니도 니저루 점리 미터 링류 속진디 미터 링류기 콜라시 부주경 제베 토림 링베 주소디 다우드베 제주드니니 체인슈닌 바라 상하이로 공소 제규인 바시
1: 계급기주시시진핑기구조제고로쇼능규마세 롱첸키 초고의 중앙에 고수로라 랑게키 미탑 증류 튜리에 겨톱 지시로 쪼겨고타 고주 지다 아로의 갸기 중리에 톱탄 딘비에 썰뒤기 순수 친구시 타지에 변조로 뷰티 공비키 군류 사라바타 상자 사라바 썰뒤 삼미체 발치신 유부시 保강 마가 教 조장 소장 증류 딘비에 적수 测特키 려튼 주심부시 수경키 적수 测特판 미자왈 증류 댐비에 적수 测特니 미탑 증류 토니 测特키 추체 시토블라 퓨토 듀체소 튠기 기네츠 튜도 시도 도구예비에 꿀주비에 내리 픽뷰권에 달주바타 뇽지체니 마주 교차 测特나 루주구예 니도니 슈섭실론에서 保강키 AI 낙제 낭지체니 비입 침부시 살진치니 직지 개진키 냠뇨타 정진키 첫다 앙장수 지교체바타 티니 첫음 난키 통유토비 균도티 원바토비 제장수 교류유부시 保강마가 교수소제 정신신부 피취키 우수소주 침무화 王世斌키 비입 침부 피취체배치 차득기 댐표 정신 무세 퇴부 6치마타 버교 피주기 돌체 토네시에나 자우돈시 조장치발 버교 지게니 용토치마타 탄뷰세 테네시에나 자우돈시 조장치발 탄뷰세 지게 아참 용토치마 차득 깡부지기 로시마네 할람 고르치원이 랑삼 준충토부지게 토네 디자튠기기 레즈 용토치지치마타 튠세기 뷰세 6수치유 지승유부시 日国三边参赛三级堂天烈级国拉逆体级别特殊人形体浪子行不前年米特人力体米体级天气探索阶段了军多丁色卓行不是从他别结合参赛浪子下个搜进堂抗议局军事搜进中国参赛浪子天索期用天索进天用救济把结局托 지급出去习近平去我最一半途陆军给国各谈进堂 튜럽기 젠즈 당도랑니 추세도회 젠즈 정수정도라 구디 교수도와타 니도 숨주성으로 립튜 젠즈 계급도진 중규 믹세 초수 로댄 규르밍아 등규 지바 젠즈 썰대로 디니 중국 남비 팅접진의 대교타 니치 댄디 지구 시승유부시 미탑 증류 공피타 조경키 정규 왕자 당진 내부 조교니 통도 발송토 지킵 부지 제신평키 토군능 유식시 三年卡图都是能够他从头开启忙不妥积极出席习近平去米特人流体我所编就他天烈他年纪丁色苗玩古地东国起两丁听完了又不是积极出席组团开启给共同给组织我让给起米特人流要是给不到空气去我他你去全都的开玩古地给不听你

0: 허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디링 카상
0: 점링기

0: 다는 베이징지 디스로 제레현네
1: 코르는 워클 알론팅게 수비 산저
2: 년코남바 제초디 모이나 데랑네 저치가 다든비 치조가당 야치가 다치비 치오니 워치가 다치비 치치 잘흐바이엔 슈니 탕디 슈그비 산디레 층거 능돈라 녀르노
3: 니스토 니티리 인자능거 마트버그니 추친당 마트버그니 콜라지 중근 토름 지 추다든비 치접드니니 치녀흐니노 상하이른 추제리 야크브제 주세 시진핀 지 추제 고스좀 자구르시니 조톤 송시라난제리
2: 제 추수제 시진핀 지난지단돈 아랍사르비 마트버그니 폐지 잼조스 동제는 나츠른 잠능 섭이 찬슬란 잔수제 아랑글간 차토비 탑지제 담즈는 샤제 가친시기당 아랑길제 찬슬 총슈타비 폐지당 돈이 블그디가름 보르